0: 아정역 또는 평화의 길벗으로 번역 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 아, 여러분 우리 라종렬 목사님이 책을 내셨대요. 평화의 길벗으로 검색하면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네. 본인이 쓰신 거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이 쓰신 책인데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라는 책입니다. 쓰신 분의 성함마저도 사실은 저는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
0: 네.
1: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0: 네.
1: 아, 목사님 저 오늘 좀 어렵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말로 네. 번역을 이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이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1: 네. 저는
0: 두껍지 않아서 참 좋고요.
1: 그
0: 죄송합니다.
1: 부분은 참 좋았어요. 얇은 부분. 네.
0: 제가 처음으로 사실 올해 계속 우리나라 저자만 소개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저자 책인데 이분은 나치 정권하에서 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목회자였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시대하고 너무 연결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이 모든 기도와 고백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거해서 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다섯 분께 드리려고 이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 후에 드릴 퀴즈 정답 맞추시고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밝혀주시면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한때 나치 정권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본회퍼 목사님과 같이 활동했던 오늘의 저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책입니다. 1942년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고 행동하다가 처형당하셨던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사랑의 뜰안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화요일, 평화의 길벗, 우리 라종렬 목사님과 함께 한 권의 책을 만나보는 내 마음의 책갈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목사님, 언제 책을 내신 거예요?
1: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0: 네.
1: 지난 20년 동안 쓴 책이죠. 처음에는 이제 메일로 나중에 제 책 소개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0: 제목은 뭐예요?
1: 세 권을 냈어요.
0: 세 권이나?
1: 네.
0: 네.
1: 세 권을 합본한 책도 같이 묶어냈는데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소리 하나.
0: 아.
1: 제일 첫 번째 책은 고향에서 온 편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오늘의 조명이 하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목회의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놨고요. 거기에 이제 그림책 소개하는 글도 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광야의 소리 같은 소리 하나. 작은 교회 목회자이지만 시대 앞에 서서 강단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근데 지역신문에 그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글들인데 다 모아보니까 한 350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서 내게 됐죠.
0: 와, 목사님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오늘의 저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1: 아,
0: 네.
1: 감히.
0: 본 헤퍼 목사님하고도 좀 닮으신 것 같고요.
1: 네.
0: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우리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라는 책입니다. 목사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1: 아, 그렇죠.
0: 네.
1: 네. 오늘 퀴즈는 책의 제목을 맞추는 퀴즈인데요.
0: 네.
1: 복음. 땡땡의 의미를 묻다.
0: 아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이것의 의미를 묻네요. 오히려 질문을 하네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0: 네.
1: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0: 이것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땡땡의 의미를 묻다. 오늘 책 제목인데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의 의미를 복음이 묻고 있을까요?
1: 1번 성공의 의미를 묻다.
0: 성공. 2번
1: 사랑의 의미를 묻다.
0: 사랑.
1: 3번 인생의 의미를 묻다.
0: 인생의 의미. 4번
1: 이별의 의미를 묻다.
0: 이별의 의미. 네. 오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땡땡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의 의미를 묻고 있을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 책 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0: 9507 이봉진 집사님이 1등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김연희 집사님, 이봉진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네 인사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봉진 집사님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듣고 네, 계시다고.
1: 네.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데 귀하십니다.
0: 네. 우리 또 환경희 집사님은 평화의 길번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연희 집사님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이준하 PD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트 뿅뿅뿅뿅뿅.
0: 네. 다섯 개나. 네. 아유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2061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웃음 짓는 하루 되세요.
0: 아멘. 네.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우리 목사님 책을 내셨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이 김연희 집사님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네. 라고.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아유, 네.
1: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한 권 사드리려고 깔다가 아유, 어른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읽어줍니다. 요즘에 전자책들은 내가 읽기가 어려울 때, 책이 읽어져요. 휴대폰에서.
0: 자, 여러분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의 퀴즈는 복음 땡땡의 의미를 묻다. 예시가 1번 성공의 의미를 묻다. 2번 사랑. 3번 인생. 4번 이별입니다.
0: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의 의미를 묻고 있을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책이 읽고 싶다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0782님이 라종렬 목사님의 이때가 엄청 젊으셨을 때 사진 찍은 것 같은데 목사님 엄청 미남이셨네요. 네.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1: 네.
0: 0782님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 머리 숱이 엄청 많으실 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1: 벌써 검색을 하셨네.
0: 네. 목사님 멋지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9177 방장님 여기주 집사님도 문자 주셨고요.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9507님 목사님의 귀한 책 읽고 싶습니다. 라고 또 의지를 남겨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책 복음 땡땡의 의미를 묻다. 정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라든지
1: 사도신경이
0: 그냥 막 심장이 떨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1: 어쩜 이렇게 표현을 예쁘게 하는지. 제가 소개하면 사람들이 아닐 것 같고.
0: 네.
1: 우리 이진아 PD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사람들이 더 막 책을 읽게 싶어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주님이 그래서 여기 극도방송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좀 다르지요. 네. 저는 책은 안 좋아하는데 책을 소개 이렇게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좀 동원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 아, 좋습니다. 네.
0: 책을 읽는 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인데요. 이 찬양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도 주시고 저도 감격에 겨워 이 책 한번 읽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백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폰 여시고요. 문자 보내는 곳에 퀴즈 정답 쓰시고 여러분들 마음 남기시고 보내는 번호에 샵 9750 우물정 9750 입력하시고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더 로즈 프레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책 제목이 참 묵직해요. 복음, 땡땡의 의미를 묻다. 퀴즈로 지금 드려서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네요.
1: 그러니까요. 1962년도에 나왔으니까 되게 묵직한 책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복음에게 묻는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책은 첫 장부터 방향을 뒤집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첫 문장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복음은 부담 없이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결단 없이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바라는 그저 종교에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온 삶을 바쳐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송 첫 마디부터 좀 서늘하긴 한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한 시간 함께 걸어가시면 이 서늘한 질문이 어떻게 따뜻한 소식으로 바뀌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저자의 표현을 미리 빌리자면, 출발점은 심연이지만 도착점은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책 제목도 좀 어렵고 지으신 분의 성함도 어렵지만 도착점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니까 우리 라종렬 목사님을 믿고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네,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옮긴 분이 이영욱 분입니다. 재편한 것은 가문사의 신앙서 브랜드 아드벤트인데, 최근에 가문사에서 참 좋은 책들을 이렇게 예쁘게 잘 내고 있어요.
0: 네.
1: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성서신학 분야에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신학서들을 번역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게 초판이 나왔고 100쪽 정도밖에 안 되는

0: 책인데 전자책으로 나와 있어요. 원서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독일어로 읽어도 되나?
1: 네.
0: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저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1: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라종열 목사님 독일어 하십니다. 시작.
0: 네, 운저르벤 미트가트.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책이 원래 원제였어요. 근데 1962년에 요한의 스키펠 출판사가 펴낸 도상에서 아우프댐 웩백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한 권이었는데 도상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길 위에서라는 말이잖아요. 다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걸어가는 중인 사람들을 위한 책. 그죠? 아직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질문이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책이라는 뜻이죠. 책 맨 뒤에 그 시리즈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년 전 독일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의 속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사막자리 영국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1막이고 사도신경이 2막이고 주기도문이 3막이고 사막에는 세례와 성찬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박물관 유리장 속에 있는 유물처럼 여기던 교리 문답이 살아있는 드라마로 살아나는 책이지요. 추천사를 쓰신 분이 이제 중앙 루터교회 최주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도 박물관 유물 같던 교리를 살아있는 동반자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초대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인생의 문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은 이걸 번역하신 출판사에서 새롭게 지은 이름이죠.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제목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네. 목사님, 헬무트 틸리케, 이분을, 이 책을 쓰신 분, 성함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요. 어떤 네. 분이신가요?
0: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치 정권에 항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신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분의 삶에는 두 가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몸입니다. 학업 중에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갑상선증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고 수술한 지 4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폐색전과 파상풍의 악재 속에서 1932년에 칸트에 관한 논문 윤리와 미의 관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몸이 늘 무너지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책을 썼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는데 시대입니다. 1934년에 엘랑엔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3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1939년에 공개적으로 나치를 비판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1940년에 여기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 뒤로는 여행도 글쓰기도 대중연설도 완전히 금지를 당하게 되는데 신학 교수가 강단을 빼앗겨버리게 된 거죠.
1: 네.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을까요, 목사님?
0: 여기가 참 감동적인 대목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 교회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죠. 학교 강단에서 강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신방하거나 환자를 돌보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론 신학자 텔리케를 말씀의 신학자와 설교자로 변모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설교자 틸리케는 대학이 아니라 해고당한 자리, 지역교회 강단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 해고당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0: 네.
1: 네.
0: 이제 당시 그 히틀러 암살 목적으로 한 비밀조직에서 활동했던 보네포 목사님, 그 다음에 괴리덜러 같은 분들은 사실 순교를 했잖아요. 체포되어서.
1: 그러니까요.
0: 근데 다행인지 감사하게도 우리 튜빙겐 대학교 조직신학자로 부름을 받고 1954년도에 이분은 이제 사실 여기에 체포를 면하게 돼요.
1: 그러면 보네포 목사님은 처형을 당하셨는데 트리케 네.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거네요.
0: 네.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시키실 일이 있으셨나 보죠.

0: 이제 그 뒤로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4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 목사로도 계속 섬기고 또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이분이 현실과 믿음 사이, 하나님의 침묵, 또 기다리는 아버지, 신과 악마 사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성윤리학, 그리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불안의 시대에 기도를 배우라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름은 낯설어도 이분의 설교집을 한 권쯤은 스쳐 지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제목도 들으시면 어디서 본 듯한.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책,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라는 책을 우리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고 있습니다. 아까 라종렬 목사님이 이 책을 고르신 이유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0: 네 부류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 마음이 밍밍하신 분, 또 교리라는 말만 들으면 딱딱해서 피하셨던 분, 자녀나 손주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래요라고 말을 물을 때 말문이 막혔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어떤 일 때문에 왜 하필 나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마지막 분들에게는 이책 75쪽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첫 번째 발판이라는 창을 먼저 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드벤트사에서요. 아마 이 책을 직접 옮기신 분, 이영웅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섯 권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해서 이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책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요.
0: 네, 복음은 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묻는다.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한 문장입니다.
1: 네.
0: 조금 더 줄이면 저자의 말 그대로 출발점은 심연이지만 도착점은 하나님의 평화, 심연에서 평화로, 이것이 이 책의 전부입니다.
1: 네. 여러분,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이 책을 막 설명하실 때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막 찬양을 찾았거든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걸어갑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라는 얘기를 듣고 이 찬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찬양 후에 책의 구성과 목차,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삭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계.

0: 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지만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책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1: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네 가지 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곡지부터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아픈 문장이 아까 말했던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장에서 마지막 26,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낯선 상황에 대해 알고자 하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낯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 깊고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또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들이대시는 이 율법은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답게 비춰주는 화장대 거울이 아닌 우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장엄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0: 네. 우리를 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요?
1: 네.
0: 네.
1: 이거 혹시 그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울이 하나님의 눈동자 이 비유의 깊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장대 거울은 나를 예쁘게 붙여주죠. 내가 보고 싶은 각도만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사과했습니다. 그 안에 나를 담아주진 않죠. 그런데 사람의 눈동자는 다르죠. 누군가의 눈동자에 내가 비칠 때 나는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깁니다. 그런데 이 틸리케 목사님은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려고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쿵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죠.
0: 네.
1: 이 장에서는 하나 더 중요한 뒤집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자는 그 부르짖음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표식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만간 우리는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에 앞서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0: 이것이 목회의 순서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찾아오면 우리는 얼른 그 사람에게 막 답을 해주고 싶어 하죠.
1: 네.
0: 50이 넘어가면 질문을 안 해도 막 말하고 싶어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어떤 말씀 구절을 막 던지고 막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다 저렇다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데
1: 네.
0: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야단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초대. 그래서 이책 41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연극의 막이 오를 때 나는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 무대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말할 때 비로소 관객이 아니라 배우로 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가 신방이나 상담에서 답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리를 먼저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쯤 계시는 건가? 이 한마디가 10가지 조언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게 하는 거죠. 또두 번째는 예배를 관람석에서 무대로 옮기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객석에 앉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저 자신에게는 이런 다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들이대는 말씀이 화장대 거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깨뜨리는 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따뜻하고 장엄한 눈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 이제 이 표현대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거죠. 내 안에 품어내면서. 설교자에게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한 눈동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지적하고 뭔가 훈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 곁에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 그것만 인식해도 얼마나 좋아요.
1: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장엄한 눈동자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거울이 돼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윽하게 우리 눈동자에 담아내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곡지는요.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조심하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0: 네. 가장 실제적인 대목인데, 장 제목부터가, 이제, 굉장히 세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요. 62에서 63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의 자리로부터 밀어내고, 어떤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사랑, 사람, 우상화 또는 사람 경외, 자기 숭배, 자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성적 충동 등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말하자면 그런 권세들 중 하나를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마음 자리에 대신 앉히게 되면 그 권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거짓말과 중성모략까지 서슴지 않게 되며 이웃이 우리의 출세나 야망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이웃을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속임과 험담으로 제거하고자 이를 꾸미기에 이르게 된다. 중략.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조심하십시오. 그 존재를 인지하도록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은 가장 강력한 권세, 즉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가르치신 그 마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팔아서 사야 될게 천국인데 이 보물은 마음이 움직이는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0: 중심축, 나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뭘까?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이제 이 지점이 가장 핵심인데, 당신은 우상이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하냐면.
0: 없어요.
1: 네. 이렇게 묻죠. 그래서 당신의 중심축은 뭐냐? 당신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그리고 그 중심이 바퀴를 돌립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제 십계명 얘기를 해요. 이 십계명은 도덕목록이 아니라 다른 건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지 마라 가령 말하면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저자는 거짓말이 결과라고 말을 해요. 마음의 중심축이 잘못 놓여 있기 때문에 결과로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중성모력이 나오는 거고 이웃을 제거하려는 계략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잎사귀를 따지 말고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루터도 내 안에 잠복한 악을 억눌러라라고 하지 않고 단조롭고도 장엄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저자는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금지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랑의 교체. 예.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가 또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축은 슬그머니 옮겨갑니다. 어느새 자녀의 성공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로 노후 자금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저자의 말대로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물에 매달려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팝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이 다른 것에 내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것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섭죠.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자신의 보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두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뭔가. 요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이 둘이 겹치는 자리 거기가 우리 마음의 중심축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주님이 자정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도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보물을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중심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 뭐예요? 서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0: 네. 네.
1: 어른들은 잘 안 하는데 애들이 잘해요.
0: 네. 목사님은 뭐예요? 요즘 가장.
1: 그렇게 들이대지 마세요.
0: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꼭 한번 두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요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뭔가요? 그 둘이 겹치는 자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심축, 그 중심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찬양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중심축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찬양 후에 이 귀한 책의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유턴의 목소리로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출발은 어둠 가운데 있는 10년이지만 우리가 도착할 점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평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1772님께서 지난번에 받았던 최하진 박사님 책 다 읽고요. 주일학교 어머니와 반주하는 집사님 드렸어요. 책 받으면 또 다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개척하는 예, 개척교회 반주 집사님의 남편을 드리려고 네, 책을 가져가신다고 남편분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네요. 네. 우리 0782님, 저는 책 읽는 게 참 좋아요. 특별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감격의 샘물로 빠지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책에 대한 열망을 남겨주셨고요. 또 7876님, 비록 정답은 틀리셨지만 1번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책 읽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답을 보내주셔도 저는 참 문자 주시면 무조건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191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772님도 목사님께 문자 주셨네요.
1: 네, 목사님 책 내신 거 축하드려요. 양진철 목사님 책 사서 읽고 있어요. 뭐죠?
0: 목사님이 양진철 목사님 책을 소개하셨나 보네요.
1: 글쎄요?
0: 네, 소개하신 분은 또 잘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네. 9507님, 목사님 귀한 책 읽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해서 오늘의 책,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네,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곡지가 괄호 앞에 붙은 은혜라는 글자가 나와 있네요.
1: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신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빛나는 대목이 돼요. 이 책에서 사도신경 제1조 창조신앙을 해설하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장인데 루터의 해설에는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걸 저자가 이렇게 풀어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자신의 삶의 기여를 백분율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에 필요한 조건의 80%를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20%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거기에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투쟁, 창의성과 주도성은 마치 산술식의 괄호 안에 놓여 있으며 그 괄호 안에는

0: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은혜라는 값이 덧붙여져 있는 것과 같다. 가령 은혜의 곱하기 가로 노력, 투쟁, 창의성, 주도성 이런 수식이라면 은혜의 값이 0이면 나머지 결과값도 0이 되는 거죠.
1: 네.
0: 이 산수가 좀 어렵죠.
1: 목사님, 그러니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방송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목사님.
0: 그러면
1: 네.
0: 이제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플러스 해주시면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로 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바울서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남지 않죠. 모든 공력들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성취하고 보면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 있죠. 우리의 건강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재료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어떤 성취든 어떤 일을 하든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그러한 저변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책갈피 복음 인생의 의미를 묻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귀한 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책을 소개해 주신 우리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여해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헤오름 교회 김순덕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기록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정직히 드러냄으로써 온 가정과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첫째,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막지는 않으시되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정욕의 도구나 소유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하지요. 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의 비참함과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헤아리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배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안다면 이 규례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게 되지요.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여자들은 승전국 군사들의 성적 놀이개나 약탈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무 절차도 없이 짓밟히고 버려지는 게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무리 힘없는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해요. 만일 여인을 보내려 할 때는 그녀의 소원대로 즉시 놓아주되 결코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상품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이기적 욕망과 순간적 감정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대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내 감정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둘째,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를 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자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기울어요. 이에 대해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고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뒤집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정이 있지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 유다를 주셨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미움받았기에 오히려 공평했던 거예요. 포로된 여인은 자유를 얻었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아내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상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안에 있는 편애와 애증, 미움이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은근한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편애함으로 빚어진 자녀들의 갈등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체를 공평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의 성숙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감정과 기호에 따라 자녀나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외도한 아빠를 향한 분노로 반항심이 올라오지만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3살 때 아빠는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아빠가 집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6학년 때 아빠와 축구장에 갔다가 우연히 아빠의

0: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 뒤에 하트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셨지요. 이후 분노와 속상함으로 반항심이 올라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축구뿐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것이 부러웠고 혼자 계신 엄마를 보면 우울했어요. 마음은 엄마에게 잘하고 싶었지만 행동은 폭언과 분노로만 표출되었죠. 집이 답답해 밖으로만 나돌며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놀고 싶고 아빠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저 때문에 아빠가 계속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제 속에 완악하고 패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길 원해요. 아빠가 여전히 밉지만 하나님이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려요. 아빠가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약한 엄마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하고 놀겠습니다입니다. 18절부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에요. 20절에 보니 그럴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식을 고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의 악을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고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부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21절 말미에 뭐라고 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해요. 자녀의 허물을 감추고 자랑만 하다가는 오히려 그 죄가 곪아서 더 큰 문제로 터집니다.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하며 죄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부모 혼자 끌어안고 감추다가 곪아 터지게 두는 것보다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나 한 사람, 한 가정의 정직한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 하시고 감정이 아닌 질서를 따르라고 하세요. 또한 자녀의 악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온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엄중한 말씀으로 저희의 완악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감정에 이끌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편애와 치우친 감정으로 식구와 자녀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앞에 정직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질서를 따라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세종강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겉모습 신앙의 위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겉모습 신앙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기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는 한여름에 뜨거워진 도로나 사막 같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은 대개는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루는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신기루 현상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제법 인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지만 참된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신기루처럼 피상적인 신앙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이고 위험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도 진짜처럼 행세하는 신기루 신앙, 겉모습 신앙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방방곡곡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고대 사회죠. 이 고대 사회에는 마술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나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가 있고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마술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신봉하고 따르는 현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술에 빠져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마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술사는 신들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이 펼치는 마술은 하나님 혹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마술이 단지 날랜 손재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속임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도구였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큰 돈을 얻어내는 돈벌이의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을 놀라게 하는 마술사들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마술사까지도 복음의 기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던 시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고 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거래를 하려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질책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은사, 능력,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없고 허상만 드러나는 신기루와 같은 신앙을 꼬집은 베드로의 이 책망은 비단 마술사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말씀의 지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소위 말하면 능력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술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확실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은 마술사로 살 때처럼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 속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현실 문제에 마음이 미혹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내면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복음을 변절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신앙생활 밖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일상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요, 단순한 명령이나 한 번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이 믿음에 서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결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신을 사마리아 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이 시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간파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의 상태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을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판단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음의 진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외적인 제사보다 상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신앙 전통을 고수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에 승복하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의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회개, 사랑, 순종의 태도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겉으로는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옥토처럼 잘 준비해서 예배 때마다 넘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다음에 곧바로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다른 행동보다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시몬을 향해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가혹한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이 그 상태로 그렇게 정말로 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거래하고 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혹이라는 말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어쩌면 사함받을 수도 있고 사함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일 시도하기만 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품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몬에게 진짜로 회개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이렇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회개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베드로의 회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 뿌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 부탁이야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직접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술사 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심의 순간은 딱 한 번이면 좋겠지만

매일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생각과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죄를 묻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새로워지는 우리 세종학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중에서 시몬이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즘.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뒤에다가 이즘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시몬이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몬이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이 시몬이즘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말이 바로 시몬이즘이라는 말입니다. 과거 중세 교회 시대에는요, 실제로 성직이나 교회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를 한 거죠. 그것이 교회 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나 직분 혹은 교회의 영향력을 돈이나 세속적인 이익으로 사고파는 이런 시몬이즘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이단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변화도 없고 마음 상태도 복잡하고 회개도 없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현대판 시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단지 세상으로 말하면 감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몬이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시몬이즘인 것이죠. 시몬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팬이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켜보고 좋아하는 팬이었을 뿐 진정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구경꾼이었지 본인이 직접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술 같은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려는 믿음의 열심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무결점의 삶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겉신앙을 경고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말씀에 복종도 하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9편 23절 24절입니다.

0: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겉모습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매일 회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적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변화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기루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중앙 모든 식구들 위해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 세중앙교회 강주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 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목 김영애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겸손은 나의 죄를 보고요. 교만은 남의 죄를 봅니다. 겸손은 은혜를 알고요. 교만은 은혜를 모릅니다. 겸손은 감사를 알고요. 교만은 감사를 모릅니다. 겸손은 사랑으로 살고요. 교만은 미움으로 삽니다. 겸손은 평화로 살고요. 교만은 다툼으로 삽니다. 나의 삶은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인가요? 아니면 멸망의 선봉인 교만인가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월 8일 화요일, 9월 15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 방송 가족들과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서동리교회 서생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인데요. 장윤영이 부릅니다. 겸손 듣고 이어갑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FM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서동리교회 서상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목사님.
1: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반갑게 네. 맞아주셔서요. 이 긴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1: 지금 우리 교회 가면 네. 그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요.
0: 네.
1: 어느덧 벌써 뭐 가을에 예. 이렇게 들어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여름만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어느덧 가을이 와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1: 예,
0: 이번 2026년도 극동방송 수기 공모전에서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서생성 목사님께서요. 최우수상을 받았다면서요, 목사님. 어떤 내용을 쓰셨는데요, 목사님. 궁금해요.
1: 참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0: 네.
1: 이 소마의 기도를 지금까지 몇 년 수업 해오면서 내 진심을 글로 표현한 거죠.
0: 네.
1: 이 시간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0: 아, 네.
1: 또 이 시간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한 이후에도
0: 네.
1: 그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에 가서도 그 사연이 내 마음에 계속 울리니까 그런 심정들을 좀 표현했고요.
0: 네.
1: 그래서 소망의 기도 시간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픈 사연을 올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간절함에 미라카나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소망을 좀 심어주고
0: 네.
1: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가 좀 일어나고요.
0: 아멘.
1: 그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 좀 견뎌내는 그 간절함으로
0: 네.
1: 그렇게 임하고 있고요. 그런 네. 마음을 좀 글로 표현했고요.
0: 네.
1: 또 하나님 그동안 역사했던 증거도 간증도 네. 좀 표현했더니 정말 절필인데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 와보니까 국동방송 저렇게까지 해 주셔서
0: 네.
1: 딱 이 액자도 우리 만들어 놓으시니까 더 사명감이 불디 일어나고요.
0: 네.
1: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0: 아멘.
1: 우리의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지친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0: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소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최우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목사님. 너무 그냥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0: 목사님, 저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요.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또 많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 길목에 또 하나님 오늘 전남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 시간으로 이끌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 기뻐한 시간이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시고 지쳐가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되는 놀란 시간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0: 아멘.
1: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오늘 또 하나님 사모님과 우리 피디님 성령 안에서 이끌어주셔서 소개되는 사연마다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또 견뎌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7342님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폐섬유증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힘든 병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언니의 몸이 회복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동생이 올려온 그런 사연인데요. 폐섬유증으로요, 고관절 수술까지 힘든 오래된 병상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1: 예. 폐섬유증, 또 고관절 수술, 또 힘든 병든 생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힘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0: 아멘.
1: 왜냐하면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고, 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0: 아멘.
1: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 도다.
0: 아멘. 아멘.
1: 이 정말 이 공고한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귀한 언니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첫 사연 우리 7342님. 사랑하는 언니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언니가 지금 폐섬유증, 고관절 수술까지 힘든 병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치료의 손길, 치료의 역사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언니가 더 믿음으로 또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734님에게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속히 그 말씀대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4643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왕년에 문학 소년 아니었을까요? 충복이도 올립니다. 딸이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어제 병원에 다녀오니 갑상선 수치가 높다고 하네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랑 산모랑 같이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1: 참 저를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4644사님 감사드리고요. 참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둘째 임신이네요.
0: 네. 네.
1: 축하드리고 아무튼 오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당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순산될 수 있을로 믿습니다.
0: 네.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4644님 참으로 하나님 궁휼히 여기시고 늘 소망 기도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참으로 딸이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참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이렇게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갑상 수치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순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따님이 아이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를 통해서 귀한 많은 대화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 이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순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자란 남편과 늘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4643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둘째 아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이를 갖게 하신 이가 어찌 출산의 문을 닫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 0782님의 사연인데요. 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예.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5723님의 사연입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오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님께

0: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사연인데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이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좋은 일 더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사연이 올라왔거든요.
1: 소망 기도 함께 하신 분 같아요. 네. 좀 자녀를 위한 기도, 좀 뭐 특별히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께서 참 이 간절함의 간구 속에 기회가 있게 하시고 또 만남 있게 하셔서 정말 결혼의 이 역사가 준비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아, 네.
1: 성경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라.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5724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기도하는 귀한 분에게 오늘 또 기도 좀 올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정말 부모로서 이 결혼의 문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이 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만남의 역사 있게 해주셔서 그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만남의 역사로 하나님 발전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며 더 성실하게 더 근면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하고 좋은 일터를 구한다 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비로우신 5723이 은혜를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059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좋아하셨던 엄마께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통화로는 눈물이 너무 나와 문자를 이렇게 드립니다. 30년 가까이 병마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열심히 보필했습니다.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중환자실에 와 계십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엄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돕니다.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표현할 바가 없네요. 부디 엄마께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년 딱 요맘때 저희 엄마도 가셨거든요.
1: 아, 그래요?
0: 엄마가 생각이 나서 저도 이분의 마음이 전달이 되네요, 목사님.
1: 사모님이 그렇게 진심 어린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니까 그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분이 먼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결국 30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가족들이 열심히 보필했던 어머니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를 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0059님 참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던 귀한 딸이 오늘 눈물로 하나님께 사인 올려드립니다. 귀한 어머니가 30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0: 아멘.
1: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라 다 내게로 와라.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이 말씀이 우리 한 어머니의 마음에 귀한 심령에 가득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

0: 분이고 우리 어머니의 삶을 이제 다 아시고 가장 편안한 가장 안식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온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름다운 신앙과 그 삶을 본받아 더욱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부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듣고 이어갑니다.

0: 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서동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5791님의 사연입니다. 우울증이 자꾸만 재발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잘 못 나가는데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명월 집사 올림. 아, 목사님, 예. 강명월 집사 올림 이 그 짧은 문자가요.
1: 예.
0: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 있거든요, 목사님.
1: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예, 좀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우리 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을 좀 붙들고요.
0: 네.
1: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0: 아멘.
1: 성경의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5791님 우리 강 집사님이 아, 참 간절함과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버지.
1: 본인도 통제하기 어려운 이 우울증 우리 하나님 궁의를 베푸셔서
0: 아멘.
1: 이제는 이 재발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기회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붙들고 큰 일이 아닌지라도 작은 일에 딛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치료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약도 잘 드시고 용기와 믿음과 계획을 가지고 일어서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을 충만케 하신다 했사오니 소망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하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더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이 삶을 일으키는 놀란 은혜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우울증도 또 불면증도 치료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5940님의 사연입니다. 정수기 영업을 하는데요. 재정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영업이 잘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재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정말 잘 흘려보내실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요즘 정수기 영업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1: 아.
0: 요즘 생수를 많이 사서 드시거든요.
1: 아, 예. 네. 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아, 예, 예. 아무튼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네. 지금 인생에 이 그런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좀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0: 아멘.
1: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5940님 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 속에서 오늘 너무 간절한

0: 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은 나의 채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1: 아멘.
0: 하나님이 귀한 집사님의 마음에 귀한 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재정이 채워지고 삶의 역사가 풀려지는 놀라운 애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를 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눈물과 최선을 다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 놀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신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5940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소식 들려주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5940님 좋은 소식이 들려질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5158님의 사연입니다.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마음고생 중입니다. K고 3학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제 수능의 계절이잖아요, 목사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 부탁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아, 그래요?
1: 네.
0: 참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겪어왔지만 부모님도 힘들고 또 자녀도 힘든 과정인데 아무튼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으로 우리 귀한 우리 그 3학년들 특별히 5일 5파님 자녀인 같아요. 하나님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5일 5파님 지금 이 고등학교 3학년생들 참 수고하고 예쓰는 이들을 향한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힘든 과정이지만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최선의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고3 학생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 꼭 다들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학부모님들도 끝까지 하나님 견뎌내며 잘 보살피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서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현장에 수고하고 있는 또 우리 고3을 지도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그들을 건강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이 과정들이 잘 맞춰져서 모두가 함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6471님의 사연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태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10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목사님?
0: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태임을 여신 분은 하나님일까요?
1: 아멘.
0: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역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6472님이 아들 며느리에 대한 기도 제목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는 이 사실에 아, 얼마나 많은 수고 또 기도 진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로 생각하는 하나님
1: 아버지.
0: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이 가정의 기쁨과 감사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를 역사하신 것처럼 이 가정의 놀라운 소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고요. 소망의 기도 시간에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진심 어린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해 평안교회 사무 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

5150번으로 스티커,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신대교회 정진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남동부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학교, 일터와 도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어제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에 선교적 비전을 다루는 회모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는 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교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부총회장의 송기섭 목사와 손원재 장로를, 총무의 박용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교회의 권징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평신도 교회 교육사 제도를 통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 수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선거특례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승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임석순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 이정기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 각각 추대했으며 이승수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강원도

0: 경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총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회모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홉 기침 전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을 강조하며 교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을 살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NCMN 산하 기업인 모임인 왕의 기업이 주관하고 후원한 제1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의 목회자 323명과 가족 응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승보다 연합, 결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미진 NCMN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교단과 선교단체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모인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 연합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 성남 목회자팀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으며 주최 측은 경기 운영과 규칙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제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목회자들의 교제와 연대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마포대교 야간 순찰과 자살 예방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림 감리교회 성도 등 25여 명은 최근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3.5km 야간 순찰 캠페인을 펼치고 위기 청소년과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리 난간 주변에 방치된 위험 녹근과 관리 소홀로 방치된 SOS 생명의 전화 부스, 비상벨 먹통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미관 위주로 설치된 대교 시설물과 교각 주변의 무성한 수풀이 밤 시간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으며 도림 감리교회는 자살 유가족 전문 사역인 로뎀나무 교회를 운영하며 치유와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절망에 놓인 이웃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사랑교회가 어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CX 컨퍼런스 2026을 열고 예배와 관계, 브랜딩, 공간 등 4개 영역의 미래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형태 확립과 회중문화 이해, 13명 규모의 밀도 높은 공동체 구성과 로컬 연결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교회의 일관된 정체성을 전하는 브랜딩 전략과 평일에도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공간 기획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황성수 한사랑교회 목사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과 새로운 목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목회적 해답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지역 주민과 보훈 행정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조이풀 서리풀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의 댄스컬 오프닝 무대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본 무대로 꾸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음악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나눔을 이어온 백석예대는 오는 17일 김창욱 소통 전문가의 강연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29도,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첫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가 희망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다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반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의 마지막에 이 물음의 정답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의 완전체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완벽하게 믿을 때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성숙은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을 통해 배우며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이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으로써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 자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결국 그에게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 중에 기다렸고 그것도 강력한 유혹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딸기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0: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책이며 또 여러 준비물이며 챙겨줄 것들이 많아집니다. 북한의 부모들도 개학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평성시 한 소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며칠 만에 학생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의 기념일을 위해 꽃바구니를 마련한다면서 적잖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일부 학급에서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닦는 청소 도구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더 걷었다고 하죠. 그런데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은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보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들도 먹고 사는 걱정과 반복되는 이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경기도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기대합니다 하신 이런 문자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송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동구에서 오전일 마치고 점심 먹으며 듣습니다 하시는 9541님의 출석 인사가 우리 찬양 함께하는 동안 도착했어요. 아멘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싹회원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5257 성도님, 북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첫 문자가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로 함께 해주셨을까요? 5257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리고요. 일산시장에 가서 알타리 깻잎 사와서 다듬고 씻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 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방송 들으면 신나게 김치 담고 있습니다. 2130님, 일산시장까지 오전 중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김치까지 담그시면서, 아, 또 담그시는데 이 장갑 끼고 담그셨을 거 아니에요. 친히 또 장갑까지 벗으시고 이렇게 한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130님, 우리 출석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상의 출석 인사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신의주에서 신의주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함경도표 양강도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언제쯤이면 올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네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한의 평화, 복음 이런 통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날 같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67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 하며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3절까지 함께 해주세요.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OEP 대회에서 만나보는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풍경은 남과 북이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는 언젠가 또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를 문제로 함께 해보자 하는데요. 오늘도 그 한뼘을 좁혀가면서 북한을 위한 더 구체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게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 자체도 달라요. 6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 기간들도 다르지만 의무교육 기간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통일이 된다면 다 이렇게 같이 한 탁상에 모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몇 년일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길게 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도 평균 10년 동안 가기도 하고 수년이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쯤이 되어서야 이제 사회로 나갈지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될지 그 말은 즉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데요. 와, 오늘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어떤 오답률보다 훨씬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8503님 주셨는데 이런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퀴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인 OAP데이 오늘은 찬양 후에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0: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1: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장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얘기를 좀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0: 잘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0: 아,
1: 있어요.
0: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1: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0: 저희는,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1: 그럼

0: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렇죠.
0: 그 장면이.
1: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네.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그 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컨 같은 거? 재미있는 거?
0: 아, 그런 거 영상도 나오면. 보시고.
1: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네.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신기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0: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1: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0: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1: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네네.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0: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1: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0: 네.
1: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제가 듣던 이 방송을 같은 북한 분이 듣고 계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게참 놀랍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9450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북한 곳곳에서도 이 방송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이 몇 년일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이 9년, 2번이 10년, 3번이 12년인데, 컨닝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같아요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세뇌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휴, 참, 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교육 과정이 저희랑 이 교육 기간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참 많이 달라요. 그 우상숭배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교육들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영, 수, 예술 다 그렇게 접목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받아보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정답은 참 생각보다 긴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번 12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1 더하기 11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검색을 잘 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높은 반 1년, 뭐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이라고 해서 우리와 용어 자체도 다르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참여해주신 9248님도 계셨고요. 첫 방송 참여합니다. 오후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도 보내주신 1302님도 계시고요. 강화도에서 매일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년이죠. 샬롬 하시면서 6905님.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304님도 주셨는데 지금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계속 붙들면서 북한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답자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3253님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그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0: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0: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유자 좋아하십니까? 유자는 참 재미있는 과일이라고 소개하죠. 이 보기만 해도 노란빛이 상큼하고 이 껍질을 살짝 벗기면 향이 확 퍼지죠. 방에. 그리고 이 유자에는 이 비타민C도 풍부하고 이 따뜻한 유자차로 마시면 향긋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때에 더욱 생각나는 또 즐겨 먹는 그런 유자차 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유자처럼 향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향기죠. 유자 하나가 주변에 향을 퍼뜨리듯 온 방에 향을 가득 채우듯 오늘도 찬양하면서 남은 하루의 일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이어지길 소망하겠고요. 오후 2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일상에 상큼한 기분 또 뭐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 유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옥합을 깨뜨리면 그 향이 나듯이 나의 삶 속에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향기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예수님의 향기와 관련된 찬양들로 오늘은 준비를 했거든요. 팔복의 향기, 향기로운 나무 이런 곡들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 함께 전하면서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네, 찬양 들으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찬양의 가사가 왜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본 것 같아요. 아, 참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뭐 삶을 이야기하기엔 좀 아니 아직 좀 많이 어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찔려도 보고요. 아픔을 느껴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뭐 맨날 평탄한 길만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찔림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예수 향기 날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니었을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듣고 계신지요? 추억의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꽤나 오래된 찬양인 걸 알고 있는데 옛날 생각도 좀 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팔복의 향기라는 찬양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찬양이 한 전해질 텐데, 또 예수님의 귀한 그 마음을 함께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자 소개를 잠시 합니다. 네, 우리 907님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출석체크 문자죠. 그리고 9396님께서도 출석체크합니다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0782님께서도 출석합니다. 오늘은 전화가 2시 왔습니까 시간에는 안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인기쟁이 우리 0782님, 전화를 많이 받는 것도 복이 아닐까요? 네, 아무튼 네, 우리 0782님 부럽습니다. 네, 전화가 안 오길 바란다고. 또 그만큼 또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행복, 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퀴즈 문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팔복의 향기라는 이 찬양을 이어갈까 합니다. 퀴즈 문제 오늘도 날씨와 관련된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날씨와 관련된 퀴즈, 최근에 좀 환절기라서 좀 날씨, 성경에 이런 퀴즈도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면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내고 있는데, 날씨 관련된 퀴즈 함께 또 오늘도 도전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 동안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 동안이라고 해. 이 밤이 아니라 낮 동안 인도하실 때

0: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기 중에서 꼭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도 있고요. 함께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보기 1번 별빛, 2번 구름기둥, 3번 무지개, 4번 불기둥. 자,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보기만 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에 인도하실 동안에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낮입니다. 1번 별빛, 2번 구름기둥, 3번 무지개, 4번 불기둥. 네, 출애굽 말씀 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게 되었는데요.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문자 올릴 수 있습니다.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5278님 방금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처음으로 문자를 도전해주셨네요. 정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5278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네, 서북풍아 불어라. 오늘 예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련된 주제를 갖고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앞서 소개했던 대로 팔복의 향기, 이승희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 많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 얼마 전에 집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좀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 네, 거기다가 살짝 댔었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정말 내 속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잠시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 그런 경험 다들 잘 저처럼 화 안 내고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아,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잠깐 듣는데 뭘 하시니까. 오늘 방금 네, 고난을 당해도 네, 어려움을 당해도 아, 정말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엉뚱하게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우,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또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또 화를 참을 때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아, 근데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 내가 그래도 참길 잘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서 낼 수 있는 화를 다 내고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좀 그걸 도전을 해보니까 또 아, 그때 화를 안 낸 것도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면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낼 수 있는 화를 다 낸다고 해서 결국 그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가시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 우리가 이런 찔림 있고 아픔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아, 그렇게 좀 함께 살아가고자 오늘도 저도 도전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우리 5278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기셨는데, 아, 제가 또 이런 문자를 또 이렇게 막 적었어요. 야, 문자를 올리자마자 제가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복음을 주실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라는 거는 엄청 끔찍한 거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떠난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흐르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중간의 시간 벌써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절반 폴도 팍 꺾이는 이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퀴즈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답을 올려주실 때 신청 찬양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함께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공유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함께 방송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정답만 올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날씨와 관련된 퀴즈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환절기라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 동안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는 기온의 변화가 있다고 하죠. 기온의 차이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는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정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 동안 낮에 인도하실 때 그때에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별빛, 2번 구름 기둥, 3번 무지개, 4번 불 기둥. 보기 1번 별빛, 2번 구름 기둥, 3번 무지개, 4번 불 기둥.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9750번으로 담은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고요. 정답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메가헤르츠, 여수 중계 서울 92.9 메가헤르츠,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운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심지어 회사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일하면서. 아, 그리고 또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장소에서 제가 알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심령만큼은 오늘만큼은 오늘 이후만큼은 계속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활짝 피는 그런 백합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꽃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아 이게 그 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꽃은 우리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소로 꽃을 피우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로 일상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5033님 정답으로 올려주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기 가득 아자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5033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다시 한번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3892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뒤에 없어요. 그렇지만 네, 3892님 문자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도 제가 보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난 너무 좋아요. 문자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아, 이 과정을 견디면서 남겨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 수고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뭐. 아, 5280님 운전 중입니다. 정답을 함께 운전 중 아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261님 오늘은 고향의 단짝인 절친 생일입니다. 아, 친구가 항상

건강하고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야곱의 축복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럼요. 지금 바로 함께 할까요? 우리 축복해주신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축복해달라는 이 시간을 딱 놓치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야곱의 축복 국악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찬양으로 한번 얼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7362님 아까 문자를 남기셨는데 이제 소개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0093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복된 시간 은혜 충만하시길. 그리고 샬롬, 오늘도 근무 중에 은혜의 극동방송 감사히 듣네요. 아멘. 0093님 감사합니다. 문자. 그리고 2110님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구름처럼 둥실둥실. 예, 우리 마음 이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구름 기둥. 네. 아,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셨는지, 그때 그 현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1인. 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의 구름 기둥, 아, 그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도 불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 마음의 밭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주어진 밭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나올 것이고,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내 삶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심지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1913님 신청곡도 함께 올려주고 계신데 구름 기둥 오늘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777님, 8800님, 그리고 1772님 아버지의 마음 듣고 싶어요. 구름이 아니고 그 정답 구름 기둥 올려주셨고, 신청 찬양은 제가 이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니까 끝 찬양으로 제가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1772님 조금 늦었지만 네, 끝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643님 축하드리고요. 속히 또 산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또 순산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우리 4643님의 둘째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올 거고요. 이 방송 마치고 또 추가로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아까 올려주신 분들 외에도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은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부흥 인생, 회복의 인생, 다시 살아난 인생, 바로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고 또 왕의 총애를 받고 부자였고 또 권세를 가진 자였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이 마무리 언급은 그야말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버립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변수가 하나 생기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을 약탈하면서 잡아온 소녀죠. 그리고 지금은 종으로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녀와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지도 않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책임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날마다 저주하며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얼씨구나 했겠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아와서 종으로 팔아넘기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더니 드디어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통쾌해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소녀는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으련만이라고 이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아만이 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 코가 석자라 한들 과연 이 소녀의 말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신가요? 이 소녀를 치자면 그저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그냥 여자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추천장까지 들고 움직인다고요. 뭔가 단순히 그냥 낫겠다라는 그런 말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 소녀는 불평불만이 많은 소녀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감독자로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보여주었던 신뢰할 만한 태도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녀 또한 그 주인이 볼 때에 참 신뢰할 만하고 자신의 길을 움직일 만한 그런 태도와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돕는 분 맞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소녀는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혹은 불만 섞인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와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그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살릴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마지막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신의 모든 온 땅의 신을 부정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여종의 믿음의 삶과 그 언어가 그 믿음직한 신실한 그 태도의 그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머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노발대발이죠. 나아만은 나름대로 참 숙이고 겸손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고개를 숙였죠. 사례금으로 지금 수많은 은금도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격식을 다 갖췄습니다. 굉장히 얼핏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나아만의 겸손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겸손, 여러분 이런 겸손은 가짜 겸손이고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사실 나아만에게 주어진 처방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불순종하려 합니다. 이게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한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참된 겸손입니다.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을 같이 온 종들이 붙잡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주문했어도 하지 않으셨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말했는데 당연히 하는 게 더욱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아람의 제2인자 군대 장관 큰 용사라는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실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 자랑 사실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기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나아만은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장군의 옷을 벗습니다. 그동안 감추어뒀던 흉측하고 진물나고 뭉그러진 몸이 비쳤겠죠. 물에 담갔다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물이 옷에 젖어서 나올 때마다 그의 흉측한 몸이 드러났겠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물에 닿아졌습니다. 그렇게 일곱 번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합니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그것조차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기대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 계산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 나를 죽이는 나를 포기하는 겸손이 그 자리까지 이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소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 둘은 전혀 다른 위치 지위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론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심장입니다. 바라는 이 부흥의 심장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 없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없어서라고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물 퀴즈 할 텐데 휴대전화를 꺼내십시오.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문자 보낼 준비, 아니면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보물 퀴즈 선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다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무교생, 방학생을 찾고 있는 보물 찾기. 자, 그 방학생, 무교생 정답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또 메시지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때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내가 현재 안 다니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내가 5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 5년 방학, 나 교회 모르겠다, 자 무교, 이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한 문자나 한 메시지로 적어주시면 무조건 무조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변함없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 일정상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같이 네. 하도록 하겠는데, 변함없이 오늘 또 고현 집사님께서 또 멋진, 아주 기발한 또 꽁트 대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귀 쫑긋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일단은 주관식 정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관식 정답을 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문자창이 바뀌었잖아요, 집사님.
1: 네, 바뀌었습니다.
0: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샵 9110.
0: 그렇습니다. 네.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샵 9110번으로.

0: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앱에서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메시지, 한 문자에 정답과 함께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 꺼내셨습니까? 정답 보낼 준비 되셨어요? 자, 8845번님 오늘 꽁트 기대된다고. 자, 분당에서도 출첵하셨고 화창한 화요일 함께한다고 1455번님 벌써 고현 집사님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1: 네.
0: 고흥에서도 출석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꽁트 들어갑니다.
2: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미디안 적군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스라엘 군사도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0: 기도나, 기도나. 너무 많다. 줄여라.
2: 아니 하나님, 요즘 시대는 머릿수가 국력이고 수적 우위가 필승 공식 아닙니까? 군사를 줄이라뇨.
0: 이대로 이기면 아 역시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네 하면서 너의 잘난 맛에 살 것 아니냐. 당장 공고해라. 군사를 줄여라.
2: 알겠습니다. 자자 다들 집중. 혹시 지금 오줌 마렵거나 집이 그리우시거나 적군을 보고 심장이 쫄리시는 분, 아님 군대 체질 아니신 분은 그냥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 2만 2천 명이 빛의 속도로 집에 갔는데요. 이제 만 명 남았습니다. 이건 좀 위험하지.
0: 그래도 많다.
2: 에? 만 명도 많다고요? 저쪽은 13만 명이에요.
0: 그래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2: 자, 자, 행군하느라 목말랐죠? 자,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음껏 물을 드십시오.
0: 그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느냐?
2: 하느님, 대다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저기 300명은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셔셔셔 할짝할짝 마시는데요.
0: 됐다. 합격.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 내가 승리를 줄이라.
2: 에? 겨우 300명이요?
0: 그렇다. 세상은 숫자에 힘을 믿지만 나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아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누구의 300 용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 지금 보니까 이 정답의 네. 이 그 인물하고 네.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다.
1: 맞아요.
0: 예, 제가 어떻게 또 주제 넘게 또 하나님 역할을 했고
1: PD님이 예. 하나님을 예. 종종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맡은 네. 이 인물이 네. 오늘 정답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간 그 리더. 아,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리더는 바로 누구일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요.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

0: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진짜 무조건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방학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데 방학이라고 쓰지 마세요. 예. 내가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1: 네.
0: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 맞아요. 우리 선물이 많잖아요.
0: 그냥,
1: 네.
0: 그렇죠.
1: 너무 드리고 싶어.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선물 드리고 싶고,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답 옆에다가. 네, 방학 무교. 근데 방학생들은 몇년 방학인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는지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자, 지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한 용사.

예수전도단 강한 용사.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예. 집사님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아, 네. 강한 용사. 와. 자, 이렇게 300명의 강한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 300

0: 생명의 그 용사의 리더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보물 퀴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집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꽁트를 했는데 집사님이 맡은 역할의 네. 인물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름을 저는 하나님은 역할을 했고요. 아,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하고
1: 네.
0: 보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했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예.
1: 네.
0: 막 때도 쓰고
1: 네.
0: 보니까 양털 그렇게 여기만 적셔주세요. 뭐 땅만 적셔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때도 쓰고 막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거의 다막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개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게 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1: 물 마시는 스타일이 좀
0: 그러니까
1: 달랐죠.
0: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딱 먹는 준비된 사람들
1: 맞아요.
0: 300명을 딱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300명이면 됐다 하고 이렇게
1: 이야, 멋있어요.
0: 예, 이거에 300명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보기를 좀
1: 네.
0: 준비했습니다. 귀 쫑긋하시고 보기를 듣고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 그다음에 0이에요. 911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표시 방학 무교라고 보내시는 분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예, 그 옆에다가 또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통학 가능한 분들, 예, 혹시 이제 운전하다가도 정차가 가능한 분들, 아무튼 통화가 안전하게 가능한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 300명의 그 리더, 바로 누구일까? 1번부터 알려드립니다. 기드온, 포켓몬, 부끄럽구먼, 내 이놈,
1: 네 이놈.
0: 내 이놈.
1: 와.
0: 자, 정답은 무엇일지,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내 이놈이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 아니면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질문하는데, 집사님 뭐 힌트 있습니까? 예. 대본에 없는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자,
1: 그냥
0: 우리.
1: 웃지먼.
0: 그러니까, 예.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네, 이놈이냐. 자, 정답을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밝혀주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본인이 보내야 돼요. 본인이. 옆에 있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 보낼 수 있도록,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찬양 듣고 이제 정답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꽁트로 시작했습니다. 꽁트. 자, 못 듣고 이제 뒤늦게 오신 분도 있는데 뒤늦게 오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추려주셨습니다. 강제로 거의. 이 용사들 더 많이 있었는데 300명이면 됐다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300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 이 300명 이 군사의 리더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리더의 이름 맞추는 거. 1번 기드온, 포켓몬, 부끄럽구먼. 네, 이놈 이게 오늘 보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네.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 현재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안 다닌다. 야, 지금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막 보기 했잖아요. 이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선물을 받으니까요. 앱이나 앱 메시지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일단은 보니까 제일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이 511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114번. 저 8007번님도 아주 빨랐습니다.
1: 와.
0: 8007번님도 아주 빨랐고 그다음에 1487번. 1487번님. 아, 1487번님. 아, 전에 맞췄던 분이구나. 이분은. 예. 자, 그러면 8839번.
1: 와.
0: 3년 됐는데 새끼라 한 번도 빠짐없이
1: 진짜요?
0: 듣고 계신다고. 아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로 좀 뒤로 가가지고 자, 누구를 드릴까요?

0: 누구를 드릴까? 자, 8008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옆에다가 내 정체를 밝혀주시는 분, 방학생, 무교생 선물을 무조건 드리고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이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새끼라 현재 문자창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내 이놈이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드온.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사사. 사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드온이 의심이 엄청 많았어요.
1: 맞아요.
0: 의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 양털 하나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걸 다 해줘.
1: 세심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0: 양털만 와. 마르고 네. 다 다른 바닥이 젖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네. 다 해주시고.
1: 와.
0: 아. 근데 300명을 추를 때도 우리 기도원은 계속 걱정이 많죠.
1: 네.
0: 걱정이 많은데 결국에는 아까 마지막에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딱 연기한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많이 네. 들어본 못한 자 기드온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학생 네. 무교생들 듣고 계시면 샵 9110번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예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불러드렸던 정답 맞춘 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거든요. 그럼 주소를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한번 전화 한번 네. 해보자고요. 이분을
1: 자.
0: 한번. 자,
1: 7026님 맞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7026번님
1: 네.
0: 정답도 맞춰주셨고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고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7026번님 극동방송에서 전화해요. 7026번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방금 앱 메시지로 보내신 분이신데 자 다시 한번 도전
1: 한 번만 다시 보낼까요? 네.
0: 자. 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다른 분한테 전화하고 있었는데 제 수화기를 들고
1: 네.
0: 한번 전화 한번 해 볼게요.
1: 네. 7026번 님. 네.
0: 7026번 님.
1: 네.
0: 7026번 님.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혹시 옆에 방학생, 무교생이 있으면 이제 문자를 좀 보내게 하세요. 보내게. 아니면 대신 보내주시고 방학생 옆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7026번님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7026번님 이따가 한번 제가 다시 도전을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분 한번 또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33 이분요.
1: 0339님 네.
0: 자
1: 지금 방학 9개월이라고 하시네요. 네.
0: 그렇습니다. 9개월 방학생.
1: 네.
0: 0339번님. 0339번님,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오늘 왜 그러시지? 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0: 포기하면 안 돼. 예. 네. 여기서.
1: 자.
0: 제가 옛날에 이런 네. 상황에서 꼭 했던 멘트가 있는데.
1: 예. 네.
0: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 또 거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1: 받을 때까지.
0: 자, 0339번님.
1: 자, 받아라.
0: 받아 주십시오.
1: 네.
0: 방학 9개월. 야. 아까 7026번님.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다. 다시 전화할 테니까. 네. 아까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1: 네.
0: 0339번님도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쉬워요. 아이고, 아쉬워.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우, 안타깝습니다.
1: 네. 역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죠?
0: 예, 예, 예.
1: 네.
0: 자, 그러면요.
1: 네.
0: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방학생 무교생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 방학이다 교회 방학이다 신앙의 방학이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에서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 이분은 박현이네요.
1: 와, 아,
0: 박현.
1: 반갑습니다.
0: 고현도 있고 박현도 있고.
1: 제가 고현이거든요.
0: 고현.
1: 예. 네, 문자를 보면 예. 고현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0: 고현입니다. 네. 방금 찬양 힘차게 부르신 분은 또 고현이고요. 아니 박현이고 헷갈리네 헷갈려. 네. 자 3시 35분 새끼랑 함께.

0: 하고 계시는데, 자, 7595번님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방학이라고 보내신. 자, 여보세요? 예. 자, 우리 7595번님은 지금 오늘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방학이라고 보내셨던 분이에요.
1: 예,
0: 그쵸?
1: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그래서 저랑 통화했던 분이죠. 아,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좀 방학이 계속되고 있나요?
1: 근데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가진 않고 있어도
0: 예.
1: 십일조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후원금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0: 11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1: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0: 다니던 교회.
1: 나가지는 않아도요.
0: 이제 11조를 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방학을 끝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작년에
1: 감사합니다.
0: 저하고 저한테 생방할 때 보냈던 게 9월이에요. 1년 됐습니다. 이제 11조까지 낼 정도면 마음이 더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번 기회로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느
1: 감사합니다.
0: 지역이시죠?
1: 여기요, 대전 동구 가양동이에요.
0: 가양동, 대전의 가양동. 네. 자, 혹시 가실 교회, 그, 지금 11조를 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소개는 안 하겠고, 그 교회로 이번 주부터 가야겠는데. 자, 작년에 선물 어떤 거 받으셨어요?
1: 그때
0: 예?
1: 저기 비타민C
0: 레모나
1: 주문.
0: 받으셨구나. 자,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우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 다른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
1: 아유,
0: 드릴까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전 연결된 것 같아서 너무
0: 그래도,
1: 감사했어요.
0: 예. 자, 다시 좋은 또 자극과 동기부여 되기 위해서 어떤 선물, 이번에는 제가 다시 불러드려야 될까요? 불러드릴까요? 응?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바뀐 것도 많고.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하루견과 세트, 주식회사 오제 153시푸드에서 매운맛 쭈꾸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1: 우리 손녀가 교회 다니다 또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0: 예.
1: 손녀 두고 싶어서 주얼리를 선택하고
0: 아,
1: 싶어요.
0: 주얼리. 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손녀도 중요한데, 예?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예? 오케이? 알겠죠? 본인이
1: 감사합니다.
0: 가고 나서 그다음에 손녀도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이게 11조 내는 것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7595번님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오늘 다시 또
1: 그래서
0: 이렇게,
1: 아침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으면서 기도는 계속 하고
0: 아,
1: 있어요.
0: 용서를 빌어요? 주일 예배 못간것 때문에? 아유,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나가시면 되겠네요. 예, 이번 주부터,
1: 그리고 그
0: 예.
1: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동영상도 항상 일요일에는 예배하고 있어요. 집에서
0: 그래요,
1: 동영상
0: 집에서.
1: 보면서요.
0: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직접 가서 그 목사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드리시고, 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도 하시면서 그런 좋은
1: 근데
0: 시간
1: 저는
0: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0: 아유, 그렇,
1: 무서워요.
0: 아, 그랬었구나. 예.
1: 너무 무섭, 자꾸 가면은 내가 그런 일이 또 옆에
0: 아.
1: 알든 모르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괜히 막 높아심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0: 아,
1: 그 마음이
0: 그래요.
1: 풀리, 그분은 용서했지만은
0: 네.
1: 마음이 두려운 마음 자꾸
0: 아,
1: 앞서요, 지금.
0: 그랬었군요. 아, 지금
1: 그것도 돈
0: 하나님께는,
1: 문제기
0: 응?
1: 때문에. 저기 중국이도 해도 좀 큰, 뭐, 그 제품이 없는데, 그분이 약간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0: 아,
1: 친구가 약간 있다. 그런 말은
0: 그렇구나.
1: 들었어요. 근데
0: 그렇지.
1: 그분을 두 번뿐이 중국이도 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두번 중국이도 한 것밖에 두 분을 두번 뵈고 교회 그분이 이제 데리고 나서 그날 세 번째는 이제 그분 우리 친구가 이제

0: 왔으니까 그분 우리 예. 친구가 다 알아서 하라고 인사드리라고 나는 따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로 앉아 있었어요.
1: 그래요. 자, 참 이게 어려운 인간관계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우리 7595번님은 네. 하나님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네.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저랑 한번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용기 내서 저 따라서 네. 기도하시죠. 네.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자, 우리 7595번님.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 아실 거고 저희는 네. 위로 못합니다. 저희는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은 네. 분명히 위로하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그분 네. 믿고 용기 있게 네. 이번 주부터 네. 발을 네. 한번 떼어보십시오. 알겠죠?
0: 아, 감사합니다.
1: 네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예, 저희 연락드릴게요. 네.
0: 네. 네, 수고하세요. 예.
1: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방학생이 대부분이에요.
2: 네.
1: 이런 경우에 참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네.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지금 마음은 간절하시네요.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자, 뭐 남편 방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는 본인 방학을 좀 찾거든요. 본인 방학. 그래서 본인하고 좀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이분이
2: 네,
1: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2: 네.
1: 한번
2: 11년 차 방학이라고 네. 말씀해 예. 주셨고요.
1: 예.
2: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막내 올케라고 하십니다. 예.
1: 서로 근데 올케한테 네.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 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1: 올케한테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올케 끝번호가 8590번입니다.
2: 네, 8590번님.
1: 예. 8590번. 이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안 해놓으면은 일반 전화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3: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그래서 우리 5756번님이 막내 올케에게 이럴 땐 얘기를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1: 8590번 막내 올케에게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극동 방송인데요.
4: 극동. 아니 근데 제가 관계가 없는데요.
1: 관계가 그러니까 가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끝번호가 5756번님이 저희 방송을 듣다가 막내 올케라고 하시면서 이 전화번호를 네. 문자로 주셨어요 저한테. 끝번호가
4: 네네네네.
1: 5756번님이 네. 우리 그 막내 올케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네. 저한테 좀 전화를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했는데요. 저는 네.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4: 아, 네네.
1: 예. 극동방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4: 들어봤죠?
1: 예. 네. 5756번님이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네. 듣다가 막내 올케 한번 전화를 꼭 좀 해달라고 사연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사연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나쁜 전화 보이스피싱 절대 아닙니다. 예. 안심하시고.
4: 네. 예.
1: 왜 전화가 왔을까? 저는 이제 얘기를 네. 해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5756번님이 얘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저가 들은데. 예.

0: 내용이 없거든요.
1: 예. 5756번님, 예. 예. 우리 다른 분들도 예. 이렇게 놀래주시면 안 되고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756번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막내 올케가 뭐라고 부르시죠?
2: 신우이죠, 신우.
1: 신우이, 네. 신우이. 예. 지금 신우이가 지금 네. 요청을 한 겁니다.
2: 막내
1: 올케는. 예.
0: 아, 네.
1: 이게 사연이 뭐냐면 네. 지금 네.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올케가.
0: 네,
1: 교회
0: 맞아요.
1: 다니는 걸. 저희가 이제 네, 극동방송, 네.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이 네. 프로그램이 우리 옹울케 같은 분들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0: 아, 네. 네.
1: 자,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좀 네. 골라보세요. 선물을. 예.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아, 네. 예. 화장품이요?
1: 화장품. 오케이. 화장품. 그리고 우리 신우이는 뭐 드릴까요? 신우이, 신우이 것도 하나 좀 골라주세요. 지금 아. 옆에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0: 아, 그래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1: 방송 중, 생방송 중. 지금 올케분 어디 계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0: 저 천안이요.
1: 천안.
2: 천안.
1: 신우이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0: 같은 천안이에요.
1: 천안이구나. 네. 천안 어디선가 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듣다가 생방송 중에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0: 아, 네. 네.
1: 신우이는 뭐 드릴까요?
0: 뭐 화장품요?
1: 신우이도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8590번님. 이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게 절대 네. 우연이 없거든요.
0: 네.
1: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신우이를 네. 통해서 11년 동안 무슨 이유로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로 하나님이 지금 8590번님 찾고 계십니다.
0: 아, 네.
1: 찾고 계세요. 부르고 네. 계세요. 이 방송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거든요.
0: 아, 네.
1: 오늘 계기로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8590번이 꼭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8590번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0: 응? 아, 그냥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 자,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죠. 결단의 기도. 저 따라서.
0: 예?
1: 저 따라서 갑자기요? 짧은 기도.
0: 아니 갑자기요?
1: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이래요. 아, 네. 갑자기 전화하고 네. 갑자기 기도하고 인생에서 아. 갑자기 없으면 이게 딱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0: 아, 네.
1: 살짝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1: 자, 우리 8590번이 오늘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이번 교회에 다시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0: 아니 근데 제가 예.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까봐.
1: 아이고 그러면
0: 차라고 얘기하기가
1: 예. 예. 저희가 방송 네.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고현 집사님과 저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자, 새끼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3: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4: 생명의 소리.
5: FEBC 신학회복

0: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을 드러낼 만큼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부끄럽고 지쳐버린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평생을 수고하였으되 열매 맺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은 밤새 실패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벽에 다시 그물을 내려놓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시 주의 제단에 불을 피우라는 도전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오늘 다시라는 말과 함께 다시 도전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허탈했고 자존심 상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란 실패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일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실패했다. 다시 그물을 던져봐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같은 배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실패였고 주님이 오르시자 은혜의 배요 풍성의 배요 축복의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배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배에 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는 세상 것으로 가득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비록 비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상처받은 가정이 회복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에 계시면 힘겨운 직장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계획보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회복은 주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은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였거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인정

하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의 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두 문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기도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독가들 가운데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본죽 여러분 먹어봤죠? 본죽 최복이 대표의 간증을 오래전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직접 초청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복이 대표는 본죽 창업 전에 불교와 샤머니즘 색채가 짙은 가정에서 태어나 22세에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에 가도를 달리던 중에 맞이한 IMF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비참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탈모,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에 매일 여러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광야에서 자신을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삶을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본죽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을 매장을 확장을 했고 지금은 죽뿐만 아니라 비빔밥, 도시락, 밀키즈 등으로 사업을 넓혀서 전국 2,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선교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비롯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로운 베드로는 깊은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배는 비어 있었고 몸은 지쳐 있고 마음에는 깊은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고 싶지 않은 깊은 곳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 상처받은 관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열매가 보이지 않은 사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은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동무를 불러 배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본 직후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예상을 뒤엎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참 대단합니다. 같이 한번 사업을 해봅시다. 동업을 합시다.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힌 물고기 더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배 가득 찬 은혜를 보는 순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겁니다. 그 창조주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의 부끄러움과 무지함과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외친 것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를 꾸짖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10개

0: 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관하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토록 갈망했던 두배 가득한 물고기가 자신의 전부였던 그가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만나자 손에 쥐려 아등바등했던 세상의 물고기들이 더 이상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참된 회복의 완성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물고기를 끌어올리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올리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나가고 회복과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 2장입니다. 요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 1장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여호와의 폭풍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의 내용이 사건 중심으로 긴박하게 전개되는 데 비해 2장은 요나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내용이 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이제까지 이야기식 문체를 사용한 데 비해서 이제는 시적인 문체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요나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계기로 요나는 다시 이방 선교에

부름을 받게 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2장 4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장의 내용은 시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 기도의 청원, 스올, 깊은 곳, 주의 파도와 물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 성전을 향하여 바라봄, 물이 영혼까지 흐름, 생명을 구원하심, 영혼이 피곤함, 거짓 것을 숭상함, 감사의 제사를 드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함 등은 요나 2장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장은 시의 구조를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 행의 다섯 단어의 구성이 있는 오복격의 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요약된 서론 이후에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연은 3절과 4절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은 5절과 6절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셋째 연은 7절에서 9절로 감사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나의 개인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사건을 넘어선 영적 의미를 밝힐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3일 3야 동안 죽음의 상태로 상징되는 스올의 뱃속에 있었던 이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구원을 얻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17절부터 2장 4절에 나오는 요나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폭풍이 잔잔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전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배열함으로써 요나의 개인적 체험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전장에서 소원해졌던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요나로 하여금 3장에 있을 니느웨를 향한 예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요나가 처한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 1장 17절에 큰 물고기는 바다 동물 중 가장 큰 부류에 속하는 고래나 상어로 추정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물고기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구원 사역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7절 특히 예비아사라는 단어가 4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여호와가 주어로 제시됨으로써 이 큰 물고기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요나가 3절에

번째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사실상 지옥이나 무덤 속같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나님의 응답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스라엘의 종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속에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 요나의 감사입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달락의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 효과적으로 요나의 감정적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요나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더욱 심도 있게 서술하고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묘사합니다.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달락 5절에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당시의 죽음이란 인간 생명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란 인간의 가장 연약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라고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히브리 문장의 독특한 강조적인 어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강조할 경우 주어가 문 두에 나오는 것인 상례인데 비해 여기서는 목적어인 여호와를 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나가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달락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에서 7절 요나는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자신이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구덩이란 말은 당시 셈족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의 영역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목숨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도록 징계하여 그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됐습니다. 8절 그래서 그는 우상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9절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게 되는 한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랑 감사를 통해서

0: 오며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험은 여호와에 대한 참된 지식의 근거가 됩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첫째, 9절.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9절.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려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할 말과 어른에게 할 말이 다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선교팀은 버가를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안식일 회당에 앉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청중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시고 광야에서 참아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그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아는 데서 시작해 모르는 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훗날 아덴에서는 다르게 전합니다. 성경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조상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것을 지으신 분에서 시작합니다. 대상에 맞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마음이 급해지기 십상입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아는지 헤아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려하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말부터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클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귀는 닫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먼저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곡, 테너 김승일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크록스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계.

전도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너무 그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정말 듣기 싫거나 너무너무 싫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면 너무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 많은 예화를 들어가며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의 입술은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면서 더 멋진 전도자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위클레시아가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의 찬송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입술은 위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 때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전하는 입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땅에 심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헤오름 교회 김순덕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운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0: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바로 믿음이 크다는 칭찬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큰 만큼 받는 은혜와 복도 그만큼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요 그곳으로 지나가질 않습니다. 빙 둘러서 이방인들 만나지 아니하고 둘러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지나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아무 목적 없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고 구원사역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완고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왕궁에서 왕의 혈통으로 왕자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저 시골에서 시골촌 동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의 자존심도 허락하지를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죽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도 멸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민족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갑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이제 무대를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옮겨가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또 한국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 축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역시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직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직분, 받은 사명에 늘 감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더 풍성하게 임하는 바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전도, 매 요일마다 또 전도팀이 나가 전도를 하고, 또 전반기 후반기 또 전도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와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크게 칭찬하시는 일이고, 가장 크게 복주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그 말입니다. 수로보닉의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걸 합쳐가지고 수로보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만나러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하게, 이 말은요,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 말입니다. 위험할 만큼 해로운 그런 귀신이 들렸다. 상당히 딸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리면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수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은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짓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항상 딸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장래가 없으니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고 사실상 절망의 상태,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녀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단다.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셨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냥 쫓아나간 겁니다. 쫓아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왜요? 예수님 뒤에는요 항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니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문제들이 작습니다만 점점 커갈수록 문제도 점점 같이 커져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도 점점 많아져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문제를 자신이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과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주님은 약속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져가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면요 한 개 맡기다가 두 개 맡기다가 나중에 전체를 다 맡기게 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다. 그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시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이방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의 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물리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를 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요 주님을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만, 자세만 그렇고요.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저 여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찾아온 여인이니까 예수님 알아서 좀 보내달라고. 한편에서는 좀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렇게 타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좀 한번 만나주시지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고 이들에게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요, 그들만 먼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했지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들 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취급하고 더럽다고 취급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바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만 주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절까지 합니다. 앞에서 절하니까 예수님 움직일 수가 없지요.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절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이번에는 또 거절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개, 애완용 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용 개 있죠? 그런 분들 있는데요, 밥 먹을 때 애완용 개가 옆에 와서 주인이 먹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고 요즘에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주려고 음식 만들어 놨는데 개가 와서 얼쩡거린다고 그거 가지고 개한테 먼저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인격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현재 그 상태의 문화. 그러니까 먼저 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들, 나를 먼저 구원자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그래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음식은 가족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전혀 오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절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는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주인이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개가 옆에 와서 얼쩡거리다가 주인 먹다가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완용 개니까 주인의 사랑받는 개죠.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음식을 주인이 먹는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개들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냥 잠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잠시 시간 내가지고 잠시 나에게도 관심 가지셔가지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옆에 있다가 그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내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 힘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이시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요. 그 말씀으로 또 세상을 능히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늘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자격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은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고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더 큰 그릇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셔요. 좀 더 기다리라고 요구하시고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더 크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크게 감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거기에 보상을 하시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런데요, 이 원래 원문에는 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너무너무 감탄해가지고 오 여자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인 너만큼 그렇게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오늘 이 여인도 똑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보다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한 여인입니다. 믿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 칭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로 표현한 것은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을요 여전히 개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 그런데 봐라, 너희들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있다. 너희들보다 먼저 은혜 받고 있다. 너희들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에 들 수 없는 개처럼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그런 주인의 가족에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개는 주인의 은혜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주인인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시고는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그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되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녀의 딸이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구원도 은혜도 혈통이나 그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0: 촉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처럼 너희 유대인들도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기에 문제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예수님께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칭찬과 인정과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예전에 한 부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외식 문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때에 미국의 한 피자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서 큰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소득세로만 110억 원을 납부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분이었죠. 근데 IMF 외환 위기 또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도산과 파산 등 총 9번의 실패를 겪었고요. 그 사이 각종 암도 앓으면서 20차례 가까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건데요. 그런 그분이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 문제로 진로와 결혼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니 화창한 봄날에 활짝 피어있는 개나리 보고 질투할 필요는 없다. 곧 당신의 계절이 오니까. 이게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로나 조언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편한 감정들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먼저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성실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0: 이무화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땅끝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니 화창한 봄날에 활짝 피어있는 개나리 보고 질투할 필요는 없다. 곧 당신의 계절이 오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또 나대로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나의 때는 또 상대방과는 다른데요.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자책할 때가 많고 또 절망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본분은 그저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 꽃과 열매를 풍성히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월 15일 화요일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원래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코너의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코너인 초대석 순서를 오늘 갖고요. 내일 성경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귀한 또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극 연출가이신 강기호 장로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방송사 오신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출가 강기호고요. 나공교에서 장로로 현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네. 오랫동안 연극 연출가로

0: 활동을 해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장로님 좀 바쁘신 것 같던데.
1: 네, 계속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네, 지금 두개 작품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아주
0: 아.
1: 낮에도 연습을 하고 저녁에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무대에 올리실 준비하고 계신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작품이 하나 올라가고요.
0: 네.
1: 오동도 이야기, 오동도 토끼전이라는 작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작품이 이제 중요한 작품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 작품은 다음에 다시
0: 그래요.
1: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따가 그 작품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1: 네.
0: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연극과 관련해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연출가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었나요?
1: 예, 초창기에는 제가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 연출가로 예,
0: 네.
1: 돌아섰습니다. 예.
0: 배우 활동은 얼마나 하셨어요?
1: 배우 활동은 꽤 오랫동안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출을 하면서도 배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연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연극과 관련해서 일을 해오신 지가 몇년 되신 거죠?
1: 지금 횟수로 한 4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0: 45년이요?
1: 네.
0: 네. 그러면 사회생활을 연극으로 그냥 쭉 해오셨다고 봐도 될까요?
1: 그렇죠. 제삶 자체가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0: 네.
1: 그 무대 속에서 연출가로 배우로 또 장로의 직분으로 지금까지 그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그 연극과 관련된 일을
1: 그렇습니다.
0: 네, 해오신 건데 춥고 배고픈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예.
1: 그렇습니다.
0: 그 한숨에,
1: 벌써 한숨이
0: 네. 모든 그 감정이 다
1: 나와요.
0: 들어있는 것
1: 예, 그
0: 같은데.
1: 한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0: 그래요. 장로님에게 이 무대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요.
1: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0: 네.
1: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상이 저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제 역할, 제 역할인지 아마 배우였고 연출가였고 지금은 장로로서 직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극이 제 인생이고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0: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 연극에 대한 뭐 철학들 또 인생관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게 비단 장로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연출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배우로서 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또 해가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연출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무대에 올리신 연극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1: 상당히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좀 기억에 나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를 한다면 2002년도에
0: 네.
1: 전국 근로자 연극제가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제가 배우하고 연출을 하면서 했던 작품이 작은 할머니였는데 그때 그 작품이 전국 연극제였는데 거기서 아마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배우로서 받으신 건가요?
1: 배우로서 연출로서 이제 그 작품 전체로
0: 아,
1: 해서
0: 네.
1: 전국에서 예, 대통령상을
0: 작품상을
1: 받았었고.
0: 받으신 거군요,
1: 네,
0: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전국 연극제에서 파도소리라는 작품, 이 파도소리는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0: 네.
1: 이 작품도 제가 연출과 배우로 출연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한국연극대상에서 오거리 사진관이라는 작품으로 베스트 7상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굿모닝 시어터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은 제가 연출상, 우리 무대 미술상, 또 대통령상 이렇게 받았던 작품들인데 지금 작품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제가 배우와 연출을 같이 했던 작품들이네요. 지금
0: 네.
1: 소개를 하고 이제 지금
0: 그래요.
1: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한 150, 200편 정도 가까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작품 중에서 가장

0: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1: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헌신, 희생, 봉사,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양원에 계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용서를 넘어선 사랑 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작품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아마 내년에는 3월 달에 익산에서 공연을 하고 아마 이게 또 울릉도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울릉도 공연은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작비라든지 또 오가는 운송 수단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미국에서 35일간 공연을 45명의 배우들이 2005년도에 건너가서 공연을 또 하고 오기도 했던 공연입니다.
0: 네. 2004년에 초연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1: 그렇죠.
0: 네,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공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맞습니다.
0: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서 이제 처음부터 연극을 이제 관심 갖고 계속해서 연극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다. 배우로서 또 연출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1: 아,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정말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 서서 얘기도 못하고 뭐 소개할 차례가 돌아오면 학창시절에 도망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빠져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상상이 안 가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 내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내 꿈은 판사하고 검사하고 뭐 경찰관 이런 게 되고 싶은데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를 뭘로 바꾸지? 제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연극 단원 모집이라는 게 신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0: 그게 몇 살 때인가요?
1: 그때가 고등학교 막 이제 졸업을 했죠. 3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으니까.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극단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한 순간만 극복하면은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보면은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면서 연극의 길로 학교의 전공도 뿌리치고 대학로로 이제 가서 공연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죠.
0: 네. 네. 대학은 그럼 전공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1: 저는 원래 처음에는 조선공학을 그러니까 연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를 졸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서 연극을 하면서 연극영화과를 정식으로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녔던 대학만 해도 세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연극영화과는 네. 최종적으로 마친 데는 이제 중대에서 연극영화과를 공부를 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더 계속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극단을 접하시게 되셨다 하셨는데 여수에 그 당시에 극단이 있었군요.
1: 여수에서는 그때 당시 뭐 이제 막 그때 시작이었죠. 81년도 그때 막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게 됐었고 우연히 이제 저는 연극보다는 먼저는 또 운동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액션 쪽에 배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고 또 학교 대학을 가서 동아리 연극을 했었고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직장을 가지 않고 바로 서울로 대학로로 바로
0: 극단 활동을 하신 거예요.
1: 네, 정식으로 이제.
0: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배우로 연극과 관련된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저희 집안은 전부 불교를 믿었던 집안입니다.
0: 불교 집안이셨군요.
1: 예, 불교를 믿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제 이름이 그 연등 올려놓는다고 지금 뭐 자세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올려놓고 1년에 한 번씩 뭐 비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나 됐을까? 아니면

0: 면은 아니었을 것도 같아요. 학교를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우연히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 혼자요?
0: 예, 혼자.
1: 어, 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0: 예, 예, 시골에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1: 네.
0: 어, 거기에 앉아 있었고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조그마한 방에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한 몇 사람 대여섯 사람 이렇게 모였던 기억인 것 같아요.
1: 네.

0: 같은데, 근데 부모님은 제가 우리 집안에 이제 장손이고 종각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5대까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말리지를 않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안 돼. 너는 장손이기 때문에 대도를 이어가야 돼. 제사를 네.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왜 부모님이 안 말리셨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네. 그런 어떤 내가 가야 될 길이었을까? 막 그런 게 요즘에 와서는 많이 생각이 들고 네.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형제들, 제 누나는 또 열심히 믿고 네. 목사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님도 불교 그만두시고 교회 나오셨고 저희 할머니도 60대, 70대까지는 불교적인 그런 제를 지내시다가 그만두시고 교회로 다니셨고 그래서 열심히 믿다가
1: 장로님을 네. 통해서 집안 네. 전체가 복음이 들어온 거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어렸을 때 네.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지 뭐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간 곳이 교회였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이 은혜고 뭐 제가 가야 될 길을 그때부터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네. 자,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연극 연출가이신 강기호 장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 들을까요?
0: 연극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항상 부르는 그 찬양이 항상 와 닿았어요. 그래서 힘껏 목청껏 불렀던 노래가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네. 그게 상당히 저한테 위안이 됐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와, 찬양의 제목만 들어도 장로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 좀 찬양 듣고 나서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초대석 시간인데요. 연극 연출가이신 강기호 장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찬양 듣기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누기를 장로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극의

0: 길이 참 광야와 같은 길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이 좀 경제적으로 힘겹고 또 어려운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없었고 열정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라든지 스텝진 분들도 전부 다 열정페이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은 더 어려워졌죠.
0: 네.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때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가 그냥 좋기만 해서 다녔을 텐데 이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또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것이 없었죠. 세상에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작품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는데 네. 물질을 누가 아무나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제가 뭐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힘이 되고 또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 예.
0: 네.
1: 예.
0: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가요?
1: 그렇던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작품적으로 지금 작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예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전부 없어진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예산 안 주면 저는 못하고 이제 하나님 일 안 할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하면서 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2004년도인가요? 저희들이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0: 네.
1: 무대 그 샤막이 있어갖고 샤막 안에서 배우들이 처음 씬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끝나면 이 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이 고장이 나갖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한 몇 초, 5초 정도 후면은 이게 올라가서 배우들이 밖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무대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연극 망쳐지면은 저는 이제 이거 하지도 못하고 저는 절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0: 네.
1: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띡 하면서 그대로 올라가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 1분 1초가 이게 안 틀리게 그대로 무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다시는 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했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0: 네. 예. 이게 삶의 무대가 정말 연극이었고 그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체험하셨던 것 같은데 무대를 통해서 참 신앙이 연단받고 또 연단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박람회 기간 중인데 선박람회 기간 중에 기독 연극을 무대에 올리신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람회를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0: 네.
1: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예, 관광객들도 사실은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0: 그렇죠.
1: 또 우리 여수시가 상당히 또 복음화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상 문화에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낮에는 선박람회를 즐기고 그것도 저녁 시간 정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독교 프로그램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이걸 기획하게 됐었습니다.
0: 선박람회 기간 중에 이렇게 열리는 거면 시 지원도 좀 받으시는 건가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 에서는 뭐 기독교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보기로는 교계에서도 네. 별로 없는 것 같고
0: 교계 지원도 없어요.
1: 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비로 그냥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백으로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0: 아니 모든 제작비를 지금 자비로 충당하시는
1: 예.
0: 거예요.

0: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네. 그냥 저는 앞을 바라보고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1: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그 선보이는 그 작품 제목하고 또 줄거리 살짝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아, 너무 이제 많이 알려주면은 아, 그런 작품이구나 그렇죠. 하고 네, 나눌 네,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성경이 주제가 되는 작품이고요.
1: 네.
0: 그 한 사람이 성경책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여대생 방에 도둑이 들어와요.
1: 네.
0: 그런데 그 도둑이 그 여대생의 요플레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갖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 여대생이 그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1: 아, 네. 그 도둑이 예, 이제 가방에다가. 갖고 가려는 가방에.
0: 예, 예. 네. 예, 예. 가방에. 그래서 이제 도둑이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성경책 털어온 물건이 많이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어, 도둑을 위한 말들이 이게 이제 있어요. 구절들이 그래서 있고 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1: 어, 계속 네, 말씀해 도둑이.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0: 아니,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네. 제가 수도를 할 겁니다.
1: 네, 네.
0: 신학교를 가게 되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1: 네.
0: 이제 어떤 인물로 변하게 되는데 잠깐 그 말씀한 퀴즈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0: 1번 기업인이 됐다.
1: 네.
0: 2번 전도사가 됐다. 3번 장로가 됐다. 5번 뭐 목사가 됐다. 혹시 어떤 거 어떤 인물이 됐을 것 같습니까?
1: 갔으니까 네. 전도사님 아니면은 목사님일 것 같은데요.
0: 뭐
1: 아닌가요?
0: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또 기업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도 될 수 있고.
1: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0: 현장에 오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네. 알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도둑이 변화돼서 네. 네, 복음을 접하고 변화돼서 네. 어떤 사람이 됐을까.
0: 그 현장에서 네. 확인하십시오.
1: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연극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 제목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0: 아, 선물입니다.
1: 선물.
0: 예.
1: 네.
0: 뮤지컬 선물.
1: 네. 뮤지컬입니다.
0: 예.
1: 네. 이게 그러면 언제 이제 오픈이 되는 건가요?
0: 공연은 10월 저희들이 8일부터 해서
1: 네.
0: 이제 10월 8일 날은 프리뷰 공연이라고 해서 목사님과 이제 기자분들을 좀 모시고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먼저 공연을 하게 되고요.
1: 일반인들은 그러면 10월 9일부터
0: 예.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게 됩니다.
1: 아, 11월 8일.
0: 거의 한 달 정도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공연 시간은 이제 평일은 7시고 휴일하고 일요일 날은 4시입니다. 토요일 날은 3시, 6시고요. 이해를 하게 되고 매주 월요일 날은 공연이 없습니다.
1: 네. 공연장은 어디죠?
0: 여천에 있는 파도소리 소극장인데요. 벌써 네. 그 소극장도 만들어진 지가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1: 그 소극장도 장로님께서 만드신 거라면서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연극의 진짜 모든 삶을 지금 뭐 갈아놓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 작품 연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가장 공을 좀 들이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 공연은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공연을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이 작품이 전도용으로 쓰임을 받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사나 또 여러 또 음악
0: 네네.
1: 네.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친숙할 거고 또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래는 전부 다 한 다섯 곡이 나오는데 창작으로 만들어졌고요.
1: 아, 전부 다 창작인가요?
0: 네. 창작인데 네. 다른 곡을 하게 되면은 또 작품과의 거리가 있다 보면 작품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1: 그렇죠.
0: 때문에 네.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작품의 내용과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를 가사를 만들어서 멜로디를 붙여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천에 있는 파도소리 소극장에서 선물이라는 뮤지컬이 개봉이 되는데요. 관심 갖고

0: 마음에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는 꼭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연극을 함께 보면서, 이 뮤지컬을 함께 보면서 복음을 접하시도록 또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관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한곡더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 들을까요, 장로님?
1: 아, 이번에는 연극의 제목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을 보여주는 연극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제로 하는 노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에 있는 찬송가를 듣고 싶습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함께 나누고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더 나눌게요.

0: 줄라이 프로젝트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하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10월 9일에 올리실 지금 작품 준비로 여념이 없으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전도용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또 장로님의 마음에 소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서요?
1: 저는

0: 이제 대학로도 그렇고 수많은 배우들하고 항상 만남을 갖습니다.
1: 네.
0: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그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저 친구들이 전부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돼서 같이 함께 끝까지 작품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바람과 기도를 하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고
1: 네.
0: 제가 선극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할수 있게끔 저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속에 전도가 저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선극을 하는 목적이.
1: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함께하는 배우들이
0: 네.
1: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0: 그
1: 좋겠다라는
0: 안에서
1: 말씀이신
0: 같이
1: 거잖아요.
0: 저랑 계속 끊임없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고
1: 네.
0: 지금도 현재 두 배우는 사실은 이번 배우 중에 두 사람은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1: 아, 그래요?
0: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또 전도를 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 너희들 배우가 돼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섰을 때 TV 영화 배우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었을 때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 큰 배우가 못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젊은 친구는 우리 교회가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이제 조금만 더 오면은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청년 회장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다니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번 작품 정말 전도용인데요?
0: 네, 맞습니다.
1: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먼저는 좀 복음의 활짝 문을 열고,
0: 네.
1: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번 작품 그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게 좀 기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0: 네.
1: 이걸 연기하면서 피드백이나 우리 연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0: 아,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해서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기독교의 연극을 하려면은 교회를 가서 그 성도님들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서를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연기를 몰입했을 때
1: 그렇죠.
0: 관객들이 너희의 연기에 몰입돼서 빠져서 본다. 집중력을 갖게 본다. 그냥 흉내내는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장로님의 디렉팅이 참 중요하겠는데요.
0: 아,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영향력을 갖죠. 예.
1: 그래요. 자, 오늘 인터뷰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연출가로 이제 지금은 활동하고 계신데, 근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기도
0: 네.
1: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저는 항상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세상 문화의 중심, 연극의 중심인 대학로에 성극 전용극장을 갖는 것이 저 목표고, 꿈이고 그랬습니다.
1: 엄청난
0: 그래서,
1: 꿈인데요.
0: 예, 그래서 1년 내내, 10년 내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꿋꿋이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갖고 싶다라는 게제 꿈이고 그랬습니다.
1: 대학로에 성극 전용 극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1: 상시 그곳에서 성극을 통해서 복음이
0: 네.
1: 전해지는 그런 비전을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이 장로님의 꿈에 함께 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 그죠?
0: 네.
1: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께 전화 주십시오. 지금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 그리고 10월 9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뮤지컬 선물이라는 그 공연 많이 또 보셔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용으로 또
0: 네.
1: 많이 사랑받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장로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마무리 인사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엔 뜻하지 않는 어둠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는 작품 속 내용과 같이 바로 그 가방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2026년 새

0: 세계 섬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연되는 이번 무대는 종교의 문턱을 넘어 지친 모두에게 일어설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과 손을 잡고 파도소리 소극장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신 눈물과 웃음 그리고 삶을 바꾸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1: 네, 강기호 장로님이셨는데요. 뮤지컬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0: 네.
1: 장로님.
0: 네, 보고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 다윗의 장막의 찬양으로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팔린 인생, 보낸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팔려온 인생이라고 한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팔려왔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애굽 땅에 돈 받고 팔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형제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삶이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던진 이 위대한 말,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듯 팔려온 인생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나는 팔려온 인생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지지리도 가난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남들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나는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든 집에 시집가서 장가가서 내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나? 나는 마치 원치도 않는 곳에 팔려간 인생처럼 어느 직장에 들어가 그렇게 힘들게 이 직장일을 다녀야 하나? 나에게 결혼이나 직장이나 가정이 어느 것 하나? 정말로 마치 팔려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그 삶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성경은 복된 인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팔린 인생처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인생이 팔려진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과 함께 보내진 자의 삶을 살고 보내진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내 인생 역시 지금 나를 바라볼 때 팔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보낸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은 해석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바퍼 목사님이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님, 지금도 서울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일도 목사님이요. 아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그 6.25 참전 용사예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허벅지에 총탄이 관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처가 된 거죠. 어린 최일도 목사님이 어려서 자꾸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아빠, 이 상처 뭐야? 이 상처 뭐야? 이 흉터가 뭐야? 하고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흉터가 아니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흔적이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일도 목사님은, 아, 우리 아빠는 저게 상처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흔적이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총탄 맞아 상처받은 몸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해석해내니 자식들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영광스러운 상처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 창세기 45장 4절 5절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래도 나는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자기를 팔았던 그 원수 같은 형들과 만나잖아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임을 밝혔을 때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이미 요셉은 그 신분이 다른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게 내 동생 내가 팔아먹은 요셉이라니 형들은 두려웠겠죠. 그 자리에서 형이 하는 형들을 놔두고 동생인 이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나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놀라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해석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신무하시는 그 김영자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 있죠. 주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주님 속이 시원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여자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목사가 된 여자 목사가 성도 2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건 이건 기적을 넘어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런 놀라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책

책에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처녀 시절에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해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10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하면서 착한 며느리감 1등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다 눈여겨보던 멋진 이쁜 자매였어요. 이걸 눈여겨보던 교회 장로님 집안에서 아들이 의사인데, 아, 저 애를 내 며느리 삼아야겠다 쿡 찍어서 드디어 그 김양재 목사님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고민했어요. 시집을 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자기를 시집 가게 한 결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많고 직업 좋고 빵빵한 저집 가면 나는 행복하겠네. 이 생각에 그냥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려갔다는 거죠. 팔려간들 무엇이 대수냐? 가서 잘 먹고 재밌게 살면 되지 하고 갔는데, 너무나 상상외의 시집살이는 김양재 목사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하나를 만나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온종일 집에서만 갇혀서 그냥 며느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드디어 이 김양재 목사님은 5년 만에 참다 못 참고 가출을 해버리고 말했어요. 근데 가출을 해도 다른 데로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가출을 했어요. 참 한중에 잘한 거죠.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난날 10년 동안 뭐 피아노 봉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1등 신부 다 위선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남편은 장가 가려고 교회를 다녔는지 장로님 아들이라고 믿음 존재를 했더니 장가가 보니까 맨날 술만 처먹고 그냥 큰 의사가 술만 먹고 살고 뭐 도대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이 김양재 목사님이 힘들었겠어. 근데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집에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명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더막 시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좋은 장로님 집안에 시집가니까 남편 교회 잘 다닐 줄 알았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인 이 남편 붙잡고 술에 빠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 나이 김양재 목사님 38살에 남편이 급작스런 간 경화, 간암이 오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쯤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온 것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내가 지미롭게 살아가는 것도 말씀으로 해석해보니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사명자로 보내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니까 모든 삶의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해보니 고난이 축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남편이 죽으니 당황하지 않아요. 남편 구원 꼭 시키고 죽는 순간에도 남편에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아이고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안 되냐, 이 병원은 어떻게 안 되냐, 어떻게 뭐 이럴 텐데 이미 김양재 목사님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죽는 순간까지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고백하고 구원의 영접에 축복을 받고 남편 죽었어요. 그 뒤로 이분의 삶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뜻을 이루소서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축복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함께 큐티하며 함께 기도하던 그러한 동지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목사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 설교를 좀,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헷갈려. 그 정도로 어떤 말씀의 임팩트 같은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을까?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고난

요한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매료되는 거예요. 저 얘기가 내 얘기인데. 그 풀어내는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오픈하고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팔린 인생 그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결혼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 마치 팔려온 인생처럼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어찌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해내면서 팔려온 인생처럼 모든 삶에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그렇게 팔려온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그걸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내신 이유, 보낸 자의 삶으로 결단할 때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결단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나만의 어떤 문제로 토로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은요, 언제나 계산하고 마치 인생을 그렇게 팔려온 인생처럼 살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나더니 남편도 잘못 만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더니 직장도 이렇게 참 힘든 직장에 가고 내 인생 풀리는 게 없구나. 팔려진 인생처럼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결국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가정과 삶의 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의 스승이었던 에픽테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아, 이미 되어져 버린 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생기고 그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느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계속 서로 싸우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부러운 것은 어떤 문제들이 당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오, 형, 저 형은 탁 털고 일어나요. 아, 이미 그래, 돼버렸는데, 뭐, 어쩔 거야. 하고 미련 두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크고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백성들이 노래했죠. 어떻게, 야, 그 양치기 다윗은 말이야 만만을 죽이는 사람인데 우리 사울왕은 천명 죽인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내가 그래도 현직 왕인데 아니, 나를 높여야지. 저 양치는 목동인 저 녀석을 저렇게 높여? 하고 시기가 나는 거야. 해석을 잘못한 거야.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해석했더라면 어땠을까? 저 멋진 녀석이 내 수하에 들어왔단 말이지. 저놈을 잘 가르쳐가지고 명장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해석했더라면 다윗을 절대적인 우군으로 생각하고 그를 아마 키웠을 거야. 그런데 잘못해서 간 거죠. 저놈이 내 자리를 탐한다니. 그러면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왕에서 물러날지도 몰라.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를 계속 죽이는 일에 집중하다가 그가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나버리지 않아요. 이게 사울왕의 일생이에요. 그 인생 앞에 벌어진 사건을 잘못 해석했던 사울왕,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손에 얹으면 나병 고칠까더라. 애굽 군대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자기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조그마한 나라에 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걔가 기도를 잘해서 뭐 병을 고친다더라. 이제 다급해서 왔겠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큰 나라의 일국에 내가 군대 장관인단 말이야. 내가 가면 팍 그 녀석이 벗은 발로 뛰어나.

나와서 막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특별한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다는데 내다보도 안 하고 왔어?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냐?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었다 나와라고 그래라?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야. 여러분이라도 기분 나쁘죠? 내가 누군데? 얼굴도 안 비치고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로 온지 아냐? 가자 가! 가! 하고 그냥 성질 나서 가려고 하던 차에 복인 게 그에게 믿음의 종들이 있었어. 해석을 잘 해내는 종들이 있었어.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다면 행하지 아니할까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이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해석을 잘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종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그 주군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나만 장군이여 그 말이요. 예? 아니 그런다고 그냥 가요. 아 요단 강물에 그 씻으라는 게 뭐다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랍니까? 병이 낫는다는데 해석을 달리했던 이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의 그 해석 때문에 나만이 생각을 바꿨어요. 다시 해석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지금 여기서 열릴 것이 아니야. 그래 알았다 하고 강물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해석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행하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해석 한번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해석은 믿음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인생은 해석이지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우리가 보낸 자의 삶을 사는데 누가 나를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일국의 대사 엠베서더는 여러분 그 나라의 외교권의 전권을 가지고 각 나라에 파견된 그러한 외교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나라의 보냄을 받고 왔거든요. 나는 대한민국의 보냄을 받아서 이 나라의 이 대사로 내가 지금 일한다. 이 자긍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조국이 나를 보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르게 행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 해석해서 믿음으로 해석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누가 나를 그런 보냈다면 누가 나를 보낸 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든 이 시댁에 나를 시집 보냈을까?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보낸 목적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이 보냄을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을 내 시선으로 보려고 살아갈 때 참 삶의 답답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 그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또한 때로는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지만 때로는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준비도 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보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내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을 해석했는데 자기 시선으로 본 거예요. 우리 주인을 보니까 이런 분이야 하고는 자기 해석대로 자기 시선으로 평가한 주인의 생각을 이 종은 생각하고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 분은

자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그렇게, 나는 주인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녀석을 밖으로 내어쫓아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내 시선으로 해석하는 인생, 거기에는 보내신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믿음이 있다면, 보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장세기 40장 그 앞에 보면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옥에 갇히고 보니 원망도 되고, 야 이거 내 인생 뭐야, 형들한테 팔려서 여기 오더니 이제 하다하다 못해 나를 이제 또 옥에 가두네, 이게 참 내 인생 꼬였구나. 그러니까 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요 저 히브리 사람인데요 팔려온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팔려온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요셉이 자기를 팔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자기의 시선으로 팔려온 인생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그가 내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말했는데, 그는 창세기 4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고위관료가 자기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떤 줄을 잡을 거냐. 이제 자기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거죠. 누구를 잡아야 내 인생이 펼쳐질 거냐. 누구를 붙잡아야 내가 내 삶이 펼쳐질 거냐. 모든 인생들이 다 어려울 때 생각하는 일이에요. 팔려온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장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옥에 갇히고 원망하고 한탄해 보니까 내 인생 팔려온 인생이야, 더럽게 꼬인 인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 이 사람 붙잡으면 내 인생 펼 것 같아. 사람을 의지했어요. 팔린 인생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당신 잘 되면 나 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두 손 딱 내려놓고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예굽의 점술과 현인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작업도 갑자기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이제 요셉은 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언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렇게 빼주려나 그러고 있는 요셉, 낙심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에게, 사람을 의지하던 그에게 소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갑자기 바로왕을 움직입니다. 그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이 궁금하게 만듭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궁금해 해석을 못하니까 신하들을 불러, 야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얘 답답해 죽겠다 이 꿈 해석. 그때 이 종이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아,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갔었는데 어떤 애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이 그러냐?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종이 일합니까? 고위관리가 일합니까? 요셉이 일합니까? 모두 포기하고 팔린 인생처럼 낙심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때서야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 두 손 놓고 사람만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깨달았던 그는 그 바로왕이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왕이 요셉에게 야 빨리 꿈 좀 해석해줘. 절 그 꿈 잘 해석해줘. 그랬더니 요셉이 한 말이, 옛날 같으면 자기 시선으로 해석하고 팔린 인생처럼 살았다면 뭔가 거기서 그냥 제대로 잡았다, 줄 잡았다 이런 생각하고 출세하려고 제가 해석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대답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이 이뻤을까요? 이놈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네가 내가 보낸 받은 인생임을, 내가

0: 너를 보냈기에 내가 책임지는 존재임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팔린 인생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보내심을 받았다고는 이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보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쓰임받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소녀였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여주인이 두 번째로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평소 그 소녀의 삶이나 말이 신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주인은 포로 소녀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그 말은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 일에 세 번째로 쓰임받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예물과 친필 편지까지 주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쓰임받은 자는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말에 화가 난 나아만이 돌아서려 할 때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이들이 그의 종들이었는데요. 진심 어린 호소로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라망은 사랑하는 부하가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나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 아람 왕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음을 가졌던 아람 왕은 자기 신하의 병을 고치는 일에 쓰여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불안에 떨면서 백성과 신하들마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자신을 환대하지도 않고 시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리라는 말만을 전달받자 자존심이 상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며 발길을 돌리려 할 때 그의 현명한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그냥 씻으라는데 한번 해보시죠. 부하들의 만류에 나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장군

군의 갑옷과 자존심을 벗어던진 채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일곱 번을 담그고 물에서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재생되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나아만은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맹세하지요. 어쩌면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은 마지막 사람은 나아만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교만의 갑옷을 벗고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온전히 순종하며 잠길 때 시작되었죠. 내 자존심을 꺾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

1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아모스 제3장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2: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1: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0: 제4장
1: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0: 제5장.
1: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0: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0: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 제6장.
0: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0: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 제7장.
0: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2: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0: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0: 다림줄이니이다.
2: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1: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3: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0: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3: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1: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0: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1: 제8장.
0: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2: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0: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2: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

0: 따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1: 내가 그대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1: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2: 제9장
0: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1: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0: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0: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

지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를 만큼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힘도 결국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를 이 시간까지 데리고 온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하루를 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6312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 또 하루로 닿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서 지선의 주의 은혜라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선의 주의 은혜라 들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6312번님께서 이렇게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션디, 이 시간에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퇴근길에 행저질라는 아주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늘 운전 중이라 사연을 잘 못 남기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이 시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시간이 허락될 때 이 밤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종종 들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432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프닝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감기가 심하신 것 같아 걱정되네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푹 쉬셔서 얼른 나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따뜻한 물 많이 먹고요. 잘 챙겨 먹고 어서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크리스탑린의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짐니의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6843번님께서 낮에는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하네요. 찬양 듣는 이 시간 기다려져요. 듣고 싶은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전도사님이 부른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4146번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직접 드디어 들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도사님의 찬양 큰 은혜와 함께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퇴근 후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구미를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 모미경 권사님과 두딸 예보니 예람이와 대전제일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집회 때 만났

어떤 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나면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버전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하니 주보혈 러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의 더 블러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Alvin Slaughter의 Made Me Glad,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Stephen McWhorter가 함께한 Come Jesus Co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따지곤 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에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 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 스페일이로 돈모엔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있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한웅제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받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Mercy Me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Ann Wilson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실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동방송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 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님.

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0: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할 수 없기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의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 훈련의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 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한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적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밥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1: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략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0: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엇과 천궁2 같은 유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지역을 타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

0: 아부화를 유도하고 또 여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즘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양력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즘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즘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1: 네.
0: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 예.
0: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만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말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 화력 습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4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 화력 지휘 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과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바안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혁신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비쌤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달 평균 $30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잡곡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

이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애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애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0: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우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고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검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그 은혜의 나눔을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도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네.
0: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 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 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에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문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문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원일이라는 거 물건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와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엄마 네.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아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막 하고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지금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0: 네.
1: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0: 예,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여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구망해도 못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0: 네.
1: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0: 네.
1: 들으시고 계신데
0: 네.
1: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1: 그래서
0: 엄청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네,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0: 있고. 모든 것이 다
1: 있고.

0: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1: 네. 너무 그때 전화를 처음에 이렇게 먼저 나와가지고 야, 네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저제 지금 신분증을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0: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1: 네.
0: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1: 네.
0: 또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1: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0: 아, 좋아하셔서.
1: 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0: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1: 국수예요. 네.
0: 국수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1: 네.
0: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1: 네, 그
0: 잔치국수,
1: 옥수수 국수
0: 칼국수.
1: 제일 좋아하고, 가장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 먹는 게 옥수수 국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
1: 네.
0: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1: 맞아요.
0: 먹는데,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1: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더 투박스럽잖아요.
0: 아니,
1: 네,
0: 전혀 그렇지
1: 너무
0: 않으신데요,
1: 투박스러워.
0: 지금?
1: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느꼈어요.
0: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1: 네.
0: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1: 네.
0: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1: 네.
0: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우리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0: 아, 그렇다고
1: 저한테다가 다
0: 들었어요.
1: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0: 세상에.
1: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그랬어요.
0: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1: 네.
0: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1: 네.
0: 그런 경제 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내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0: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1: 네.
0: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다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거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 거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0: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우리는 감히 측량치 못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이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0: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메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 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리체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한

0: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포항과 부산이 20도, 여수 19도, 대구 18도, 광주와 목포가 17도, 강릉 16도, 서울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함흥과 춘천이 13도, 개성과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28도, 춘천과 대구,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제주, 포항이 26도, 함흥과 신의주, 강계, 강릉이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십니까?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실을 향해 열심인 가을 들판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며 또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도 나의 일상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평화와 안식 속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네일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사면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상 9장 35절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대상을 시작할 때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역대상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폭삭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답에 대한 첫 서론으로 뭐가 제시되냐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쫓겨나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한번 망했지요. 사울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역대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 14절 끝부분이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 오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전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길보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너무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타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이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그 다음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뭐냐. 평소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기 분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여호와를 멸시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망한 이유, 그게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 다음 우상, 신접한 다른 신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럼 이제부터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로서 살아야 할까?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명확히 해야 이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역대상 하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이 유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들이 굳건하게 다윗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럼 다시 왔으면 이들은 이전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제2의 포로 귀환, 제2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며 오늘 말씀이 펼쳐지죠. 자, 우리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표현이 좀 난해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요 말은 기브온 지역에 정착한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에 정착한 조상. 여이엘은 이게 이제 사울의 선조죠. 선조. 이 사울의 선조인 여이엘은요. 저기를 보면 그 여이엘의 아내는 마아가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6절 끝부분에 넬이 나옵니다. 넬. 그리고 이 넬이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요. 기스는 사울을 낳고 또 요나단, 말기수와 기타 아들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족보는 기브온, 그 다음 넬, 그 다음에 기스,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4대 후에 이 사울을 낳은 거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기브아.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유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14절에 기브아에 머뭅니다. 이 기브아는 어디 땅이었냐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그때 이미 아주 타락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모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20장 13절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21절 기브아에서 나와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이때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이지러질 뻔합니다. 쓰러질 뻔해요. 자, 그렇게 비틀거렸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기브아인데 여기서 한 4km에서 5km를 가면 어디가

있냐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역대상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진 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부터 기브온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한 이 선조,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누구냐? 여이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해서 살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그술 왕의 딸 마아가가 나오는데 이 그술 지역은 아람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여이엘은 이방 아람 영향을 받은 여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이 기브온은 이제 히위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뭡니까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원래 이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약조 이후로 살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들 족속과 이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았던 지역이 이전에 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죠. 여기와 이주해왔던 베냐민 족속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중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되고 어떻게 됐고 이거를 다 축소하고 마지막 어디를 보여주냐면 1절부터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 길보아산에서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이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보면은 6절에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나서 다 죽었다는 건 뭐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길보아 산에 죽은 시체를 처리하고 그다음 이 병사들이 입었던 옷을 다 수거해 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옷을 지금처럼 기계처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이제 만드는 게 이 옷이 꽤 비쌌거든요. 그거 다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장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 아들의 시신들도 발견하고 8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걸 알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아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빠의 허락도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마음이 상하셨죠. 어떻게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블레셋 백성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뒀죠. 근데 다곤 신전 안에 뒀는데 이 사무엘상 여러분 5장 4절을 가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다곤 신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손목 댕댕댕 잘라나가고 목도 이 신상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곤 신 앞에 지금 뭐가 달렸다는 겁니까? 사울의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울과 같이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0: 이 사울의 이야기는 곧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행했다? 사울의 행실을 본받아 따라갔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 다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죠. 잘 가다가 끝이 사울과 같으면 끝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백성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정리됩니다. 사울의 몰락과 실패는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침략에도 끄떡고 없을 거라고 믿으며 강력히 왕 세워주기를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이기도 하죠.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고요. 왕자들과 함께 덧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위신마저 참 무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지도자의 최후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을 거두시고 순종의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이시네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잘나고 겸손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의 실패가 고스란히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깨에 무거운 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칠게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으십시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아보고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내용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0: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계보 안에 세우셨지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그 아래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만 이삭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았던 그가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 백배의 결실은 당시의 평균 수확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볼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준 예배의 삶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물이 터졌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던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말을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말을 더듬는데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랍게도 말을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지요. 이후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호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 소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만 가버린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이었죠. 오늘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근처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의 한국에 와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밀알이 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며 함께하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테너 최승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3대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이 3대 관계, 요한복음 15장, Texas Fine John 15. There's a thre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관계. 첫째, 뭐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ker, God, my relation. 두 번째로 너와 나와 관계,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Third, 나와 세상과의 관계, world and my relationship. 요 3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절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은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데 엄마한테는 잘하더라.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충성은 관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에 대한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아무것도 안 들려. 들리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말하는 게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관심은 살풍병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남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는데요.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효도를 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는 치료에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낫습니다. 관심은 봄비와 같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Love. 잠언 10장 12절에 Proverbs 10:12 said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뭐든 잘못 보이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만 한 것도 꼬투리 잡고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영적 불안정성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실조각 한가. 오늘 저 큰 거 들고 하는 사람 곤드라베이스라고 그러지. 저거 차에다 싣고 매주일 와서 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름인데 여자가 저 동그란 지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브에 줄 여섯 개가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 저게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이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harp.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비쳐있고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 버렸지만은 연주할 한 줄기에 줄기 남아있는 상태에 어두운 하늘이지만은 빛을 비춰주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에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 가지고 그래도 튕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생각 하나도 없었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미군 카라 파울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고 매일 체합을 해줘. 매일 저녁 기도해 해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학생 하나 보내서 내 기숙사 방에 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안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디가 정치학을 잘 가리키나 쭉 찾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이 신학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관계, 그 미군과의 관계, 그 신학생과의 관계. 저 거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서 관계. 그저 여자는 뭣도 모르고 한국에 쫓아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은 교육을 잘 시켰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는 사회가 언제나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 있을 거예요. 3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래 오늘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Our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도 내가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포도 두 상자를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상자는 간병인에게 주고 한 상자는 우리 내외가 먹는데 어저께 우리 입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더라고. 여기가 왜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그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기 붙어 있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꽃도 피고 열매도 하고 포도를 만들 수가 있죠.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전에는 남남이었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in life.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원, 생명체의 동일성.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나를 신학 공부하고 가서 너희 집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 공부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빨리 가서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둘째 형 전도하고, 셋째 형 전도하고, 형수들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entire dependence.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랐으니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사람들은 다 독립을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 to be independent. 그래서 세 살만 되면 밥 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놈이 자기가 밥 먹는다고, 자기가 직접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주면 아이 이제 저리 가라 그러지, 흘리고 떨어뜨리고 옷에 다 해면서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강한지 몰라. 미국의 자녀들은 18세만 되면 집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나가서 조그만 학고방에 와서 살더라도 그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간섭을 받기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그건 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읽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Philippians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God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누구가 손해인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다 손해요. 속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부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창하는 것보다 사중창하는 게 더 어려워. 화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대리된겨 봤죠. 테너 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화음을 하려니까 조금 줄여야 돼. 베이스. 사실 베이스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화음이 잘 되나 안 되나 맞춰봐야 돼. 그게 릴레이션십. 그거 안 맞으면 저기 금방 깨진다. 나 사중창 깨지는 거 많이 봤어. 이중창 깨지는 것도 많이 봤어. 삼중창도 깨지고, 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잘하면 안 깨지는데 지휘자가 쉬운치 않으면 깨져요, 흩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을 나타나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라. 그러면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역시 협동관계요. Cooperation. 우리 관계성은 cooperation,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선짓해요. 아,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partner, 동역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와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느낀 거 아니, 우리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밥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 밥 존스 출신이에요. 수원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 생각이 전혀 없어. 야,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실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지원해주는 미국 분들이, 야, 너희 식구 전도하는데 박사가 뭐 필요하냐? 너는 벌써 몇년 신학을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 포기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그래.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배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이, 뭐, 아줌마, 뭐, 동네 사람 30명을 데리고 인천 부두에 와 대기하고 계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많지, 우리 집사람을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그때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면은 왜 토요일 날 용돈 드리노? 주일 날 십일조 헌금하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여기 놓으시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교회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절대 안 자. 그렇게 주무시고 가라고 해도 안 자. 왜? 우리 집엔 요강이 없어. 지금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른다. 우리 집엔 그게 없어. 우리 집 수세식이 있어. 그때 수세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쓸줄 모르니까 그건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 발 밑에 늘 요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셔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당신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시. 그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You and me, what kind of relationship? 무슨 관계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n Christ, we are on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장관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성도 대 성도, 장로 대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are one. 성도와 성도, 우리가 one. 너와 나 하나여.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람 만나면 결혼을 했지요. 남녀가 두 사람 친구가 만나면 동업을 할수 있고, 두 형제가 만나면은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That's a Wright brothers. They made airplane. 둘이 합쳐서. 참,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됐어. One in love.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교인들끼리 물고 치지고 복구고 난리요? 나 그런 교회 많이 가봤어.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쪽 사람들은 저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근데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파고 여기는 무슨 파래. 교회도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따로따로요. 모든 게다 따로따로요. 참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웅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몽고메리에서, 망간부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는 28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였어요. 그는 투옥되어 있을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설교 제목이요, Love your enemy. 그래서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거기 KKK라는 게 있어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떳떳하게 워싱턴 그 공원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노는 걸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One in work.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사역도 하나, 기도 사역도 하나, 찬양 사역도 하나, 봉사 사역도 하나, 백두산 가는 것도 하나.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로 묶어져 가서 같이 가야지. 힘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Therefore, we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렇다고 택시 안 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수돗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세상, 이 세속에 속한 모든 짝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Incredible Christian이 되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3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에서는 사업관계에서 정직하고, 친구는 물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려앉아 찾아가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 덕으로는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서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세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일대 변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R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하루를 떠올려보라. 새벽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인사해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답해야 할 부탁들, 견뎌야 할 자리들 전부 합치면 분명 1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 중에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은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긴 삶을 짧게 만들었을 뿐이다. 곳간에 곡식이 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린다. 금고에 돈이 새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시간은 이 시간은 매일

세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짧은 글인데 마음의 교훈은 길게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어질 때는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는 왜 이토록 덤덤한 것일까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의 철학보다도 더 힘있게, 더 철저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이 지혜는 단순히 아, 내가 이렇게 수명이 이만큼 남았구나, 이거 계산하는 일이 아니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낸 이 하루가 내 일평생의 열매로 분명 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게 감사한 게요. 우리 극동방송의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도 그렇고 뭐 김장하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이 시간을 참 아끼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야, 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래요. 세상의 유혹들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길 때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그냥 무덤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더 주파수를 고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은혜로운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임에 틀림없죠. 우리 찬송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댓팀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도 그렇고 참 이렇게 각자 이분들이 그 일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그때만 모여서 이렇게 찬송가 앨범을 녹음한대요.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시간을 가장 또 소중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들을 고백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할수록 시간이 아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침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이 새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거룩한 시간,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어나가는 시간, 그러나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 시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시간들, 저도 그렇고요. 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 시간을 저는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극동방송이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유하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는요,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또 오늘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오프닝도 보시고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지금 우리 한복추님, 조재희님, 윤향순, 김창숙, 사랑의 강물, 그리고 최정희, 이수정, 소중한 아이님, 변옥주 권사님, 거들손, 정순금, 김대리, 박지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세호, 윤경자, 박승아님, 전순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더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영상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소프라노 박인경 선생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상 찬양 또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 아침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인데요. 매주 또 수요일도 우리 화수, 우리 문예정 PD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PD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PD,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일주일에 두 번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더 잘 써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하나님을 더, 또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0: PD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시는 분들은 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오늘 네. 그 분을 모셔서 함께하는데 오늘은 네? 여러분 조금 화면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꼭 들어오시면 좋겠죠, 정 PD님?
0: 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예.
0: 보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1: 맞습니다.
0: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신미영님, 한복춘, 최용님, 방송미님, 조제이, 이사야리,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선아님 오프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참 기도 수첩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숙자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된 수요일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예정 PD님.
0: 네,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오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함께하실 분을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시죠.
0: 네, 우리가 평소에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요.
1: 예.
0: 오늘은 그 아쉬움을 싹 녹여드립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요. 또 방송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A국에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1: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1: 박수 한번 치자, 저희. 선교사님, 이 네. 이른 아침 또 극동방송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좀 극동방송 와보시니까 저기 문혜정 PD님도 있고 송옥석 네. PD도 있고 우리 직원 PD님들도 있고
0: 스튜디오도 있고,
1: 있고 다 네.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떨림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 뵀지만 한 100번 만났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죠. 근데 뭔가 친숙한데요, 선교사님?
0: 그러니까요.
2: 네, 인상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2: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인상인 것 같습니다.
1: 그 저기 뭐라고 네? 할까요? 그 저기 전라도 사투리로 서글서글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투리 표준인지
0: 아,
1: 정말 그 친숙한 네. 근데 마음 문이 열리는 야. 근데 조금 전에도 A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0: 네.
1: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 필리핀 사역하시지만 그 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A국 사역 그 사진 영상 있는데 이걸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A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다고요?
2: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주님의 일만 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영혼들을 위해서 전부 드려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1: 예.
2: 하나님은 관점이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그럼 영혼이 많은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0: 영혼이 많은 A국
2: 예, 야, A국으로
1: 잠깐만, 해서 지금 A국이라고 이게 잠깐 네. 영혼이 가장 많은 데가 뭐 어디요?
0: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A국입니다.
1: 네, A국이라는 거. 네.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영혼이 가장 많은 A국은 곳. 어딘가. 그러나
2: 아유 말이 나와버렸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 오늘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선교지 네. 소식도 좋은데 오늘 박지현 선교사님 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2: 네.
1: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0: 어렸을 때부터
1: 네. 예수님 좀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났더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2: 저는 그 기독교가 어머니 쪽으로 제가 4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어요. 아. 모든 말씀들이 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믿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산기도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한

0: 그 다음 새벽 부흥성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점점 이렇게 가깝게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그때가 그럼 아까 1학년
2: 초등학교 1학년 때
0: 아니 중학교
2: 1학년 때
1: 아유 네, 정정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 많은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도전 받을 뻔했어요. 네. 네,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엄청나죠.
0: 네. 야. 그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적인 또 경험을 하시면서 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사역의 쭉 전반 중에 아까 A국 20년의 사역을
2: 네.
1: 이거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역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1: 거기서 좀 가장 좀 기억나는 일?
2: 에피소드?
1: 예, 사역 혹시 있을까요? 어떠세요? 많이 있겠지만.
0: 너무너무 많아서 그제 1박 2일에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현장을 예. 저희가 사실은 그 A국에서 그 변경지역을 지나서 이제 미얀마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화교들이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세 분들과 저희 제자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80km 되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1: 예.
0: 근데 검문이 너무 심해서 거의 무장을 하고 거의 미얀마 사람처럼 준비해서 예. 갔는데 가는 길에 너무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양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도로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양쪽으로 해바라기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머리에 있는 안전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우러 가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이거 낙원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도착을 목적지 해서 1박 2일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온 뒤 80km이기 때문에 도로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엄청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 넘는 시간들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다 뒤에 한 사람씩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아들어가지고
1: 오토바이 가는데
0: 네. 네. 몰아들어서 이제 빛은 하나도 없고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1: 예.
0: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엄청 큰 트럭도 다니고 그 덤프트럭 같은 것도 다니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비가 온다면 그 신장로의 그 길에 돌멩이도 많고 도로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오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1: 그렇죠.
0: 미끄러지고 사고가 날 그런 상황들인데 정말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시간이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그 어두컴컴한 그 먹구름 사이에 바로 제 머리 위에서 곧 쏟아질 듯한 그런 먹구름을 지나서 저희가 2시간이 넘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 이제 세워놓고 저희가 그 집 안으로 그 가정교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 옥수같이.
0: 어마어마하게 옥수같이 쏟아져서 저랑 같이 간 이제 제자 두 사람이 보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친히 이렇게 목도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가 박수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우리 선교사님 고백을 이제 들으면서요. 그냥 그 지금 얼굴 좀 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가 막 생각나시는 거죠.
0: 네.
1: 이건 여러분 아시죠?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2: 70-80km를.
1: 그 네. 날씨는 그 순간 그때 정말 이건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에 세밀하게 보호해 주심을 느끼셨던 그 경험들. 참 그 세미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을 필리핀 카비테주로 인도하셨어요.
2: 네.
1: 너무 궁금해요.
2: 카비테주가 어떤 곳이에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2: 저도 그렇습니다.
1: 카비테주.
2: 카비테주가 어떤 곳인지
1: 그럼 설명을 해주신다.
0: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도 카비테주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좀 관광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0: 마닐라하고 메트로 마닐라하고 한 21km 정도 남쪽에 루손섬 남쪽에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산업 생산지로도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그 화라산이 가장 작은 곳 중에 하나가 그 따가이타이라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예 그런 관광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니 이렇게 좀 쉽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네. 자, 저 A국에서 20년 했고요. 자, 필리핀 네. 갔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 소중한 사역지를 또 이렇게 두고 필리핀 사역지로 옮겨간 그 과정이 너무 좀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0: 저는 항상 사람들이 영혼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많은 곳이면 좋겠다라는
1: 영혼이 많은 곳
0: 영혼이 예. 많은 곳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해외에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서 머리 안에서는 그 선교지라는 그게 떠나가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서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안아줄 걸, 좀 더 기도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이런 마음들이 후회가 되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시는 부득이하게 나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1: 지금 그렇죠.
0: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혼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붕 떠있는 이 마음 선교지 항상 가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화교들에 대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가깝고 그리고 비용도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서 네 그렇게 해서 필리핀 나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에 정착하게 하시면 정착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또 보내신다 그러면 또 그 나라로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일단은 새로운 또 사역지 옮기실 때 먼저 영어를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0: 아멘.
1: 우리 박 선교사님은 지금
2: 그러니까 중심이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1: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0: 저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2: 사실 이렇게 네. 너무 결연하셔서 지금 빈틈이 없으면 치고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1: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네. 경험 뭔가 좀 두려울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강하게
2: 그러니까요.
1: 역사하신다라는 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선교사님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고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니 그럼 선교사님 좀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네. 선교사님 저 진짜 두려워요. 처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극동방송 가족들도 그런 분 있으시거든요. 내가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나 잘 할 수 있을까? 이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2: 두려워하는 마음.
1: 선교사님 네. 어떻게 좀 권면해 주세요?
0: 사실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생각이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저는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항상 하셨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으시고 또 기도하신다면은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0: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얼굴 보시면
1: 돌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0: 내가 볼 때 저 지금 이런 표현인데 무서운 경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저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보이는 라디오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그 A국에서의 20년 그리고 필리핀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이런 것들이
0: 궁금하죠.
1: 너무나 궁금합니다.
0: 지금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빠져들어요. 이거 지금 거의 뭐 토크 프로그램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지금부터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찬양에 나갈 거예요. 이 찬양 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신다고요 선교사님?
2: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게 제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이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바리 고백했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오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0: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오늘 이 아침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지금 필리핀 카비테주의 그 사역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0: 와.
1: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네. 부르시는 것 같죠?
0: 그러니까요.
1: 뭔가 박지현 선교사님이 찬양을 직접 부르시면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선교지를 소개해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1: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찬양이 네. 흐르는 동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0: 그러니까요. 최옥래님께서도요. 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지금 더 들어야 하는데
1: 맞아요.
0: 나누지 못했는데도 모든 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고 또 고백을 나눠주고 계세요.
1: 사실은 저희가 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사진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 지금 20년 전에 세워진 현지 교회를 좀 돌보셨던 사역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선교사님?
2: 네네.
1: 어떻게 우리 그러면 그 필리핀 사역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2: 제가 먼저는 언어를 영어를
1: 했죠.
2: 예, 먼저 배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보자라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이 20년 전에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를 중점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현지 교회까지 돌보지를 못하셔서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한번 좀 돌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제안이 들어오셔서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응답받아 결정해서 그 사역들을 돌보게 됐어요.
0: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가정교회를 직접 방문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경우도 많은 것 같고
1: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랑하는 학생들
0: 네?
1: 장학금 사역도
0: 전달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2: 네네. 거기 가정 방문을 해서 가는 길이 사실은 그 부유 속의 빈곤이라고 그 도로를 큰 도로를 메인 도로를 넘어서 그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쓰레기 마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또 학생에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고 가는 길이 은혜스러워요. 가는 길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주실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가요. 가서 그 아이에게 물론 거기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가서 그 장학금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까지 이게 복음을 받아줘서 네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1: 저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다시 들을 건데요. 네. 49분의 유튜브 방송에서 듣고요. 오늘 이 아침에 정규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 복된 아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에

가시가 있길래 마음에 있는 말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마음을 좋게 가져. 은쟁반의 금상화 같은 말만 해 라고 잔소리를 한 트럭 쏟아냈는데요. 사실 저부터 잘해야겠죠.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 하는 말을 헤아려 보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선이 차곡차곡 쌓이고 언젠가 하루 종일 선한 말만 하는 날도 올런지 오겠죠? 올 수 있겠죠? 우리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하기 파이팅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잠언 말씀을 빌려서 타이르면서도 그 말을 뱉는 제 목소리 톤에는 가시가 바짝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돌아서면 후회뿐인 훈육.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좀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도 이제 제 몸도 고단했겠죠. 아이에게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의 바구니부터 먼저 비워내고 좋은 것들, 선한 말들로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온기 한줌 담긴 사랑의 말 건네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소리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다시 팀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였습니다. 오 이분님 오늘 오프닝 마음에 꼭꼭 새겨둡니다.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렇게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지 차 안에 선한 말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둬야겠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반성이 되네요. 운전대 앞에선 누구나 시험에 들죠. 5529님,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는 차를 보면, 아,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속으로 너그럽게 축복 한번 흘려보내 주기로 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지켜주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겪고 계신 분들, 도로 위에 많이 계시죠? 9340님, 얼마 전 저희 초등학생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화낼 때 눈으로도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요. 입술뿐 아니라 눈빛에도 선한 걸 담아야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아이들의 통찰력은 어른보다 훨씬 깊을 때가 많죠. 눈빛의 온도를 아이들은 먼저 읽어내니까요. 오늘 저녁엔 우리 아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장 따스한 눈빛으로 말 건네 보기로 해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뼈를 상하게 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른 뼈를 살려내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유했어요. 지치고 탈진했을 때 입안에 넣는 꿀 한 방울이 즉각적인 힘을 부어주듯이 우리가 건네는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바로잡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말의 끝을 한 번만 부드럽게 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바늘 대신 덧난 자리를 가만히 감싸주는 반창고 같은 말,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꿀송이 같은 말로 입술 채우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쌓은 선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하루 채워가는 우리 힘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그치.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신의과에 새생명신의과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땅의 삶은 길어야 몇 년이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 반면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일까요? 아니면 저 영원한 세계일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도 하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둘중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둘 중에 한 군데를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극과 극을 살았던, 정말 극과 극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산 아주 고가의 세마포로 된 속옷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옷한 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일반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명품 옷입니다. 특별히 자색옷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귀족층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인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만 많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위도 있었어요, 지위. 그러니까 돈과 권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했어요. 자, 반면에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자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헌데투성인 거지였어요. 그는 부잣집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잣집의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누가 먹을 걸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배를 채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음식은 개들이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땅에 떨어지면은 막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거지냐?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땅에 떨어진 음식은 잘안 먹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개들이나 주워 먹는 그 부스러기를, 음식물 찌꺼기들을, 그거를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웠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헌데를 핥았지만 개들을 쫓아버릴 힘도 없었어요, 힘도.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사로는 정말 간신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았던 이 나사로도 둘다 죽었습니다. 둘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청년도, 우리 미안하지만 아이들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 언제 죽음이 불현듯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누구 한 사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거지는 죽어서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을 한 거예요. 아마 최고급의 수의를 준비했고 아마 최고급 관을 썼고 정말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 부자의 장례식에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나사로나 부자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해요.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아무리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부자는 죽음이 그렇게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매일 잔치하던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세노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날마다 잔치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이 고통 중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고문을 받듯이 괴로워하다, 힘들어했다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나 주워 먹던 그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 완전히 그 위치가 뒤바뀌었어요.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손끝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물 한 모금도 안 해요?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죠 권력 있죠 아쉬운 소리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깠다 해도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니까 타들어가는 듯한 그 목마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 재산, 권력 지옥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가 찼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그 고통이요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이틀이면 참을만 하죠. 지옥에 가서 한 달만 고생해라 그러면 참을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그 고통이 끝이 안 나요. 영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관해서도 나오지만 지옥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옥에서 잘 견딘다 그래요. 찜질방에서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불감아.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옥은요 꺼지지 않은 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꺼지지 않은 불에 영원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 막히고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숨이. 여러분 불가마에 뭐 한 시간 아이고 좋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천 배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끔찍할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지옥에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지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 명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죠. 자, 그때 29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쉽게 말해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바로 크리스천, 전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아요. 나사로.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또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라는 질문이죠. 25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아니 부자는 그러면 호의호식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산 죄로 지옥 간 건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사로는 가난해가지고 천국 들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면, 여러분, 부자의 죄는 돈이 많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죄는 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돈밖에 몰랐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하던 이 사람, 하나님을 생각은 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인생에.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모태신앙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을 봐서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죽음이 찾아와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입성하기 전에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보시는 거한 가지. 제가 아까 2부의 몇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 입국 심사할 때딱한 가지 보는, 비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딱한 가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십시오? 언제 하려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 찬양 중에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제가 몇번그 설교 가운데 이 찬양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요? 예, 이렇게 하나요?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애들도 하네? 어떻게 알지? 이 찬양을. 자, 3절.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유명해도 못 가요. 심지어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후렴에 나와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요?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거딱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도 천국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죠? 나사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보통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더 유명하죠? 누가 더 이름이 알려져 있죠? 부자와 거지, 누구의 이름이 더 알려져 있을까요? 부자죠, 부자. 여러분, 삼성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삼성? 이병철, 그렇죠? 이병철, 고 이병철 씨가 삼성을 만들었어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병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 돈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사람, 유일하게 돈병철, 삼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돈 많은 사람을 알아줍니다.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천국 가야죠.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0: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구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던 69세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김창재 집사님, 대구 서북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 모임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가 화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대참사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이 192명이었습니다. 출입문이 닫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지하철 안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석태순 집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김창재 집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나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나 먼저 하늘나라 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5시간 후에 이 성경책을 꼭 품에 안은 채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소망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나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슬픔이요, 절망이요, 공포요,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가 어떻게 어울려요? 여러분, 죽음, 절망, 죽음, 공포, 죽음, 두려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죠? 왜 장례식, 슬픈 장례식 찬송을 부릅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에 이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한,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과 지옥의 고통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서 마음의 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귀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매주 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 한 구절을 영어로 간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지혜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Good morning은 언제 들어도 힘이 납니다.
1: 아, 네. Good morning. 네.
0: 목사님, 말씀을 영혼에 간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결국 암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간직한다는 건 결국 급할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요긴하게